0: 누구신지 한번
1: 저는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 임대원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대학생! 세상에. 전공이 뭔가요?
1: 저 태권도학과입니다.
0: 태권도학과요?
1: 네.
0: 와, 너무 멋있다. 와, 근데 지금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지 않나요?
1: 저는 시험 다 끝났어요. 저
0: 아,
1: 4학년이어서 다
0: 네.
1: 끝났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0: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기간을 누리고 계시는군요.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전화 연결을 받으신 걸까요?
1: 저 동가가 울산이어서 울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0: 네.
1: 지금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0: 아, 그러세요. 아유, 그러면 가족분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이제 다시 가시는 길이시군요.
1: 네.
0: 아쉬우시겠어요.
1: 아, 또 가까우니까 보러 오면 되니까 괜찮아요.
0: 맞아요. 부산하고 울산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대학생이고 4학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몇 살이세요?
1: 저 아직 군대를 안 다녀와서 23살입니다.
0: 23살. 좋겠다. 그렇군요. 우리, 성함이 임대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1: 네.
0: 네, 우리 임대원 청년, 이 시간 너무 이렇게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역까지 지금 차로 데려다 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남는 시간 좀 괜찮은가요? 퀴즈 풀수 있나요?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퀴즈를 좀 드릴 예정인데, 자, 첫 번째 퀴즈 혹시 아까 앞에 하신 분 들으셨어요?
1: 뭐 찬양이요 부르기
0: 맞아요,
1: 맞죠?
0: 맞아요. 찬양 이어 부르기인데, 제가 첫 번째 문제를 찬송가로 드릴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세 문제 시작을 할 거고, 우리 임대원 군잘 맞추시면 오늘 스테인리스 반찬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1: 젊음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 멋지다. 젊음의 패기. 좋습니다. 우리 태권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나요? 죄송합니다. 자, 태권 하는 마음으로, 자, 각오를 힘차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 세 가지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다시 한 번, 더, 맞아요. 그거 정답 맞거든요. 자, 자신 있게 다시 한 번. 대산을 넘어.
1: 적국을 가도
0: 오호!
1: 그대로야.
0: 정답! 자, 두 번째 찬양이란다. 두 번째 퀴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이
1: 네.
0: 방주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노아!
0: 정답! 어유, 아주 기계 넘치게 두 번째 문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것에 달리셨는데요. 교회 위나 예배당 안에서 자주 볼수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십자가!
0: 정답! 우후! 야, 임대원 군. 야, 아주 멋지게 세 가지 문제를 다 맞춰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어떻게 문제 그래도 좀 풀만했나요?
1: 아, 처음엔 좀 당황했습니다.
0: 아, 왜요, 왜요?
1: 아, 요즘 교회에서 찬송가는데 저희 젊은 청년들은 잘안 들어가지고.
0: 그쵸. 아, 제가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직전까지. 근데, 와, 그래도 우리 임대원 군 훌륭하시다. 험곡에 가도 하고 아주 딱 맞춰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자, 지금 옆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어요, 그쵸? 네, 아버지가 상당히 또 기뻐하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아버지
1: 맞아요.
0: 반응 어떠신가요?
1: 아빠, 계속 웃고 있어요,
0: 아버지 계속 웃고 계세요?
1: 네.
0: 너무 좋다. 우리 아들들은 사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뭐 마음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방송도 연결됐고 하니까, 저랑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우리 아빠 자랑을 은근슬쩍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이신가요?
1: 아빠는 참 친구 같은 아빠예요.
0: 친구 같은 아빠.

0: 네.
1: 어떤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가 운동을 해서, 많이 예민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은근슬쩍 잘 챙겨주시고,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남겨주셔서 좋습니다. 힘이
1: 아유,
0: 납니다.
1: 힘이 납니다. 너무
0: 네.
1: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네, 얼굴에 한바꽃이 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아버지를 자랑도 하고 했는데, 우리 임대원군 지금 가장 혹시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0: 엄마도 생각이 납니다.
1: 어머니, 아, 그쵸. 아버지께 한마디 했으니까, 그럼 어머니 향해서도 한마디 합시다. 자,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신가요?
0: 엄마는 츤데레예요.
1: 츤데레?
0: 네.
1: 오, 어떠신데요?
0: 엄청 무뚝뚝하면서 엄청 잘 챙겨주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네.
1: 우리 친구 같은 아버지와 또 츤데레 같은 어머니를 두어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쵸?
0: 감사하죠.
1: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두 분을 모두 향해서 우리 사랑의 메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한마디!
0: 엄마, 아빠 사랑해.
1: 사랑해!
0: 나도.
1: 아이고, 우리 아버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나요?
0: 나도래요.
1: 나도! 아유, 참 단란한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임대원군, 지금 그럼 학교 가는 길은 아니겠네요?
0: 네, 이제 역으로 가는 길이어서 아직은 아닙니다.
1: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하고 지금 잠시 또 떨어져 있어서 뭐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하실 텐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부모님과 마음을 또잘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또 살아가시기를 저희도 항상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1: 네, 이렇게 두 번째 도전자, 우리 태권도 학과를 전공하시는, 와, 멋진 우리 청년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3살이고 아직 군대를 또 가기 전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인생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또 숙제들이 남아있겠지만, 든든한 부모님이 또 계시기에 우리 임대원 군이 잘또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이런 단란한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유, 예쁘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참 마음이 흐뭇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연결되신 문 권사님, 그리고, 방금 전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눈 임대원 청년, 이두분 위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공호인은 이두 분의 전화로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시간은 찬양을 조금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손경민 목사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손경민 목사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면 늘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어떤 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살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돌을 주시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A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B를 주시고 또 때로는 이걸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정말 끝끝내 안 주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사실 처음에는 약간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앞서기도 해요.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기도하는데 좀 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을 막 하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실 때는 어쩌면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더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가 그랬죠.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둘은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취했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죠. 처음에 신앙생활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래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냐라고 묻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 땅인 줄 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규칙을 세우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마음으로 왜 이것까지 허락해주지 않냐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투덜투덜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또 보이곤 하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지 않거나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방식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선악과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답지 않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십니다. 그렇기에 당신께서 금지하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떼쓰지 않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큰 자유, 더큰 은혜를 분명히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한곡더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또 아름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이 시간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아멘.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또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우리 6128번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미션도 수행을 해주셨고요. 우리 7339번님, 새로운 곳에 첫 출근을 하는 길이다.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라고 보내주셨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군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927번님, 출근 늦었어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지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너무 서두르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안전하게 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9832번님, 출근길 신호 대기 중에 8시 30분 얼른 찍어서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바쁜 중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출근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아유, 참, 이렇게 하루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땅한 은혜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광 목사님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지금은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님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은 아주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상처를 본 지선 씨는 엄마에게, 엄마,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참 너무너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살기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순간에 아주 단호하게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밥을 밥 숟가락에 떠서 이제 먹이면서 하는 말이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이 밥이 지선이의 가죽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참 그렇게 아주 참 절박한 마음으로 딸에게 밥숟가락을 떠서 먹이는데 이 지선이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귀한 자기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밥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때를 회상을 했습니다. 참 살고 싶지 않는데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선양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감사하는 태도가 되어졌습니다. 지선 씨가 병원에서 이제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저 손가락 약간만 절단할 줄 알았는데 이 지선 씨가 나중에 간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양손 절단 동의서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 씨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참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의 태도로 바뀐 이 지선 양이 그 손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렇게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또 공부도 하고 해서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까지 마쳐서 지금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 씨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또 이웃의 우리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칠칠절이라는 감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해서 소출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곡식의 첫 열매에서부터 보통 50일이 되면 이제 밀과 보리가 추수가 되기 때문에 50일째 이 칠칠절을 칠칠절 7주를 7주로 계산해서 그렇게 칠칠절을 지키게 했고 칠칠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50일째 지켜지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교회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구약의 맥추절기의 감사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오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죠. 옛날에 농경사회였다면 지금은 산업시대, 정보시대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반년 동안 주님이 주신 소출로 먹고 있고 마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기에 한국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인 맥주 감사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제를 지키면서 올 반년 동안에도 소출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맥주제를 지킴으로 맥주제에 담겨있는 감사 정신을 우리가 배움으로 또다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또 영적인 부요함을, 소출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도 또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맥주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신명기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기 전에 미리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도록, 감사를 배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추수를 하면 감사를 지킬 것을 미리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더 앞서가고 더 많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미리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추수 때의 영적인 기쁨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 칠칠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과 육체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너희들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주신 것에 따라서 올해도 반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살아온 게 아니고, 물론 그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셔서 먹고 있고 마시게 했고, 직장과 사업장 통해서 소출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 절기를 또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절기를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그 이 약속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주를 계수해서 칠칠절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자연의 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셔서 결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하나님이 돌봐주겠지만, 특별히

역사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열매를 거두고 소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추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구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출의 주인으로서 그 50일 기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둔 열매를 50일째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하면서 이제 50일째 감사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의미가 바로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 맥추절은 형식적인 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추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 하고, 그저 때가 되면 여러분 소출 거두는 거 하고 감사의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출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신앙이 계수한다라는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해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시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감격해서 감동하는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삶 속이 메말라가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신앙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칠칠절은 오순절인데 예수님은 이 칠칠절 정신, 이 맥추절 정신을 잘 살려서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맥추절,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맨 날이 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맨 날이 뭔데 그게 10일인데 자, 성령을 사모하며 이 오순절의 최고의 열매는 소출도 소출이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사모하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모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하늘의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심을 믿고 특별히 여러분 매일에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수하면서 사모할 때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세의 신앙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대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여러분이 매일 정말 소출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소출을 사모하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메말라 있고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모함이 없고 기대하는 게 없고 기도도 식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여러분 작정 기도도 없고, 이건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 말세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면서 그 한 목표를 가지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자꾸 집에 가서 여러분 찬송하고 싶어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경 읽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여러분 주수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선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절개는 반드시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감사 정신을 잃게 되면 무서운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추수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믿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 추수 그 자체를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을 드리는 믿음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인색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을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그 도전이 되는 게 부자가 여러분 소출을 얻게 됐는데 자기를 위해서 또 곡간을 만듭니다. 그는 지금 누굽니까? 이미 뭡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면 이제 신앙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음을 가졌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계속 가지고자 하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자 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자인데 또 욕심이 내어서 내 곳간에 자기 것도 아닌데 청직인데 또 쌓아두겠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감사 절기 때 여러분 그 욕심을 가지고 추수의 욕심을 가지고 제사는 드리지만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그 절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부자인데도 계속 내가 지금 가지겠다는 나밖에 안 보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나를 위해서 살고 또 여러분 수입을 가지고 또 모아두고 계속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이제는 큰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 맥추절은 특별히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기억하면서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없죠. 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진받은 자들에게는 과거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이 정말 중요한 사건을 잘 되면 추수의 때에 잘 되면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면 지난날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과 정말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과거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자다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뭐 물질의 양을 떠났어. 정말 예수 믿고 귀신과 마귀와 죄와 종에서 건짐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자유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 얼마나 기적이고 이게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성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신분이 변하죠. 종이 자유인이 돼서 소출을 해서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종은 여러분 절대 상속 주인인 것을 상속할 수 없고 소출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종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잔이 넘치는 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러분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 탐욕, 그 시기,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끌려다니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잔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애굽에 종되었다가 자유된 게 얼마나 귀한 게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중요성은 바로 여유이죠. 여러분 기억할 때 비로소 여유를 가집니다. 기억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주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여러분 주수, 여러분 소득과 월급 이게 전부이라고 생각해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못 돌아보는 하나님도 뭐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삶에 여유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잘 되었을 때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는 여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헌신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난날 어려운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받은 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돼. 여유를 가진다. 여러분 지금 삶에 여유가 없다면 지난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 지금 어려운 과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종의 그 고통이 사명으로 지금 주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다. 너가 당한 슬픔과 너가 당한 고통은 지금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정말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도 예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서 너가 지금 그렇게 고생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추수의 만족에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최고 비참한 게 예수 믿으면서도 지난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더 부러워하는 게 이게 최고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이 의미가 있다. 사실은 여러분 그대로 죽으면 의미가 없는데도 예수 믿으면 과거에 마약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 중독도 예수 믿으면 이제 마약하고 중독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자로 살기 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 가정의 어려움을 짝 믿은 가정은 그 아픔을 이겨내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사명자가 된다는 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건 책임입니다. 자 이제 자유했으니
자유회선이 직

0: 행하라. 감사 절기를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는. 자, 예수를 믿고 자유했으니, 종에서 자유했으니 이제는 방종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기억하라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하라. 이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자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자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정말 성령의 열매를 받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은 칠칠절입니다. 그 칠칠절에 약속하신 소천이 성령을 받고 감사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교회의 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본이 되고 있느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느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당신이 본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삶의 모습, 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를 복주시기를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할 수 있는 취미,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 꼭 해보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고맙습니다 한마디 인사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하루의 첫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꺼내는 말이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로 하루가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버스기사가 운전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청소원이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 또 감사 고백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더 많은 감사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첫 곡으로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들어봤습니다. 제목이 참 좋죠? 감사를 선택하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는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선택과 의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 앞이 막혔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선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서도 고백을 했죠. 날 향한 완전한 계획. 하나님이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힘든 때는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으로 오늘 나아가는 하루 되면 좋겠어요.

아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서울 챔버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두 곡의 찬송 같이 했는데요. 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6947번 님이요. 교회 청소 봉사를 하고 계시대요. 정말 네 애쓰고 계신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감사하네요. 6947번 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교회에 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도 깨끗한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애쓰십니다. 이렇게 애쓰시면서도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멋지네요. 네. 3714번님.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단골 가게 사장님이 늘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하는데 말이죠. 감사는 주고받을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2406번님.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주셨는데 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니까요. 힘내시길 바래요.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받은 은혜들 6583번님이 나눠주셨어요. 제 삶에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지만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감사죠. 우리가 오늘 뭐 내가 하는 일 잘 안 풀렸어, 뭐 잘 안 됐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부르면 바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이 특권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제목이 누구에게나 항상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항상 금요일에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월요일에도 감사로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한 강연에서도 그랬잖아요. 감사로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 하루를 감사로 채울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오늘도 감사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제목들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고 크신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해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때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기능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는 단일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다양한 종류를 때마다 갱신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실상 따져보면 그 기능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그때를 어렵게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마다 하나 이상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형제도 아마 그런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는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치료비를 상대방과 나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자동차 보험 등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면 8, 90년이 되는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인생 8, 90년이 지나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펼쳐질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알 수가 없죠. 죽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80% 이상이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받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형제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을

0: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이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형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형제도 저도 천국에서 있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건강과 미래를 위한 보험은 들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간략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 내 가족, 자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분 역시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구절에는요, 호련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밖의, 불쑥, 눈 깜짝할 만큼 빠른 순간을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는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나타나나 봅니다. 아주 호련하게. 그런데 이 호련이의 순간이 올 때까지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공통점을 제가 꼽아봤더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무릎을 꿇었으며, 다니엘은 위협 속에서도 하루 세 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났지만 그 호련함을 맞이한 사람들의 삶에는 꾸준한 기도가 쌓였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에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호련히 찾아오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울산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호련히 등장하셨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호련히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군요.
0: 아멘.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참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때는 네. 하나님만 알고
1: 그렇죠.
0: 계십니까?
1: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네. 고유 근한이라고 할 수 있고 고유 영역인데 결단고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다.
0: 아멘. 그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축복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주의 은혜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심령과 인

0: 있는 곳의 그 가정과 있는 그곳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덮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3927 우물정 3000 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의 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성함이나 번호를 소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 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0: 아멘.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시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기도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915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중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토요일에 폭우를 그치게 하시고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혼여행을 자유여행으로 일주일간 스페인으로 떠난 저희 아들 부부가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신혼여행 가신 거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
1: 네.
0: 결혼식이셨나
1: 아,
0: 봐요.
1: 그런가 봐요, 보니까.
0: 네,
1: 네.
0: 축하드리고. 아유,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정말, 우리 김아운 아나운서님 입이 지금 계속
0: 부러웠어요. 네.
1: 부러웠어요. 그날이 올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0: 목사님.
1: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아멘.
1: 9215님,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지난주 중보 기도를 통해서 토요일에 폭우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9215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혼여행, 이제 아들, 이렇게 부부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0: 아멘.
1: 함께 하시는 그런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운 여행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0: 아멘. 아멘.
1: 제목대로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잘 다녀올 뿐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자유여행 신혼여행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0: 아멘.
1: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를 보면서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신혼여행 자유여행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0: 아멘.
1: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너무 좋은 소식으로 이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드님 부부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0973번님, 지난주에 조직 검사 후, 지금 저희 아버지의 상황은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에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0973번님,
1: 네,
0: 아버지께서,
1: 그렇죠.
0: 네, 우리 지금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는 상황입니다.
1: 제 시선을 사로잡는 기도 제목이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아멘.
1: 영육의 모든 질병은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싸매시고 또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0973님,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 주여.
1: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
0: 아멘.
1: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0: 아멘.
1: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아버지를 덮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0: 아멘.
1: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0: 아멘.
1: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이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오니, 하나님
0: 주여.
1: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전 가족이, 온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0: 아멘.
1: 하실 거죠? 좋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에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0973번님, 꾸준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라고 기억을 못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저희 믿습니다. 네. 오히려 생명책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정말 뜨거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많이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9507번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저희 시어머님 생신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왔는데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신랑 월급이 아직 오르진 않았지만 해결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고 보내주시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네. 공동명의의 집. 네, 저희가 네. 물질이 생겨서 또 매매할 수 있고 부모님이 살던 곳이라서 더욱더 그러네요. 올 한해 대출금 2억 원 그리고 큰언니에게 도움받았던 것까지 모두 다 갚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네,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네. 재정의 문제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네네. 뜨거운 기도가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2: 예, 9507님 이게 감사함 먼저 시어머님 생신 행복한 시간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잘 보냈고요. 또 신랑 그 월급도 오르지 않았지만 해결받았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명의 집 그죠?
0: 맞아요.
2: 정말 매매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대출금 2억 원 예, 정말 큰 언니에게 예, 도움을 받는 것 모두 갚을 수 있도록
0: 아멘.
2: 우리 하나님 영육 범사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2: 큰 일 작은 일 다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합력해서 선 이룰 줄 믿습니다.
0: 아멘.
2: 하나님 9507님 이렇게 주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0: 주여
2: 기도 제목대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2: 공동명의 집 이렇게 물질이 생겨서 매매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살던 곳이라 더욱더 그러하다고 하면서 대출금 2억 원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2: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주여.
2: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2: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는 귀한 9507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그래서 영육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0: 주여.
2: 이전보다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9507님을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0: 아멘.
2: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아 이것은 주님의 정답이었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0: 아멘.
2: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 간증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9507번님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9443번 분께서도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4월 30일 딸이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어제 은혜 가운데 딸의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딸과 사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2: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제 지금 한번 할까요? 같이?

0: 어떤 거요?
1: 결혼 축하합니다. 시작.
0: 결혼 축하합니다.
1: 결혼 축하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0: 아, 네.
1: 모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죠? 불응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인 거예요. 기다려라. 아, 네. 아니다. 즉각적으로. 예, 하나님 사랑 많이 하십니다.
0: 아멘.
1: 어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딸기로 예배를 잘 드렸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딸과 사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443님,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0: 주여.
1: 결혼식도 기도 제목대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많은 하객들에게 축하받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1: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응답 주신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구합니다. 딸과 사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 네.
1: 이미 하나님께서 그 딸과 사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먼저 부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도우셔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0: 아, 네.
1: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 향기 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 네.
1: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이 땅에 또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다는 복된 소식 나눌 수 있어서 저희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 딸과 사위분의 그 가정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샵 3927번입니다.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우리 7087번님께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붙들게 하시옵소서. 오늘 군대 간 아들 면회 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들이 코골이 문제로 양압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 수면 검사를 잘 받고 정확하게 딱 맞는 양압기를 사용해서 군대 생활관에서 코골이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오늘 군대 갔죠, 아들. 저 같은 경우는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마지막 그 역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아들아 기도한다. 잘 다녀올 줄 믿는다 하면서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0: 네.
1: 우리 7087님 너무나 귀한 이 아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정병이 되어서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군 선교사로서의 사역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7087님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0: 주여.
1: 갈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은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0: 주여.
1: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군대 간 아들, 씩씩한 아들, 넘넘한 아들, 우리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고 이래 군인으로서 크게 쓰임받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좋은 상관과 동료와 또 부하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0: 주여.
1: 또 문제 있는 이 코골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딱 적합한 양압기 착용이 잘 되어서 군 생활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군대 입대하는데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손 꼭 붙잡게 하시고
0: 아멘.
1: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 정말 이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성숙된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제대하는 그날 기쁨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코골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주여.
1: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또 우리 아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7087번님 오늘도 이번 주에 네,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네. 하셨는데 잘 다녀오시고 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이어서 두 분의 기도 제목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 3360번님. 기도 올립니다. 저희 딸 이사를 24일 날 가는데요. 리모델링으로 보관 이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 사택을 이사하는데 7월 1일에 이사를 갑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실 딸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한 생명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사 문제도 있으시지만 또 생명을 잉태를 지금 놓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네.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1: 네.
0: 우리 019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공서연 권사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집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막이라면 계약이 되고 모든 이사 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두 분께서 이사 문제로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목사님 또 삶의 터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 그렇죠. 이사 참 중요한 문제인데 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로 출발하니 정말 이 이사도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사일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3360님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0: 주여.
1: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딸 24일 리모델링으로 보관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이사 진행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편 회사 사택도 이제 7월 1일 날 이사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 가서 만남에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딸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실 땅으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이렇게 딸과 남편 그 사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태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0: 아멘.
1: 또한 이 생명 주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또한 0192님 수원에 사는 공서연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오후 3시에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장막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라면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남은 이사 절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진행되며 진행될 수 있도록
0: 주여.
1: 목자 대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3360번님 그리고 수원에 사시는 공서연 권사님 각자 또 다른 장막으로 또 옮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데 모든 발걸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또 좋은 소식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276번님의 기도 제목과 2707번님의 기도 제목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4276번님 저희 46된 저희 딸 목디스크 수술을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시 어떤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2707번님 중보기도로 동생의 허리디스크가 호전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무릎에 연골이 다다라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기뻐뛰며 주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건강을 위해서 딸과 또 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1: 네네. 외양간에 송아지 같이 뛴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0: 그렇죠.
1: 그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4276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붙잡으셔서 이제 그 딸 46세 목디스크 수술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그런데 지금 오른쪽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0: 주여.
1: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른쪽 팔이 쑥 위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감사한답니다.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후유증 없이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2707님 중보기도로 동생의 허리 디스크가 호전

0: 주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1: 주여.
0: 이 감사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제 동생이 무릎에 연골이 다 달아서 걷는 것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일어나 걷게 하시고 기도 제목대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귀한 270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따님 오른쪽 팔도 잘 올라가고 그렇죠. 아무런 후유증이 없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동생분, 우리 2707번님 동생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6551번 쓰시는 분께서 기도 제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빚 3억을 지금 2년 안으로 갚아야 되는데 당장 다음 달 7월에 1,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지금 현재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나 두려운데요. 제발 주님께서 불쌍하게 그리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문제 그렇죠. 앞에 서 계십니다.
0: 네,
1: 네 우리 651번님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51님 지금 3억의 빚을 2년 안으로 갚아야 되는
1: 더구나
0: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지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에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언도 내 것이요 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장 다음 달 7월에 1,100만 원 갚아야 되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도 지금 없습니다. 닥칠 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께 절대 맡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시종일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시종일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귀한 651님이 되어서 이 일조차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하시는 우리 651번님의 그 기도 목소리를, 그 기도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보내주시는 송상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울산 동광교회 청년들과 장애인부를 포함해서 약 4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몽골로 선교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고 가는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씨앗이 심겨져서 많은 영혼들 살아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선교팀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팀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권사님의 남편이신 심상윤 장로님이시라고 합니다. 지혜와 건강과 또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이 장로님의 사업 위에도 주님께서 손길로 덮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모든 선교 사역과 이 한 해 남은 이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꽉꽉 채워서
0: 그렇죠.
1: 보내주셨는데
0: 기도 제목이 충만하네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네. 몽골 선교를
0: 그렇죠.
1: 위해서
0: 예.
1: 네, 한번 뜨겁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462님 이렇게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우리 송상숙 권사님 아시죠? 선교에 불타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1: 아멘.
0: 이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동강교회 청년들과 장애인부 포함해서 40명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몽골 땅을 밟습니다.
1: 주여.
0: 몽골 땅에 택한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천국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0: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몽골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팀을 인도하는 남편 심상륜 장로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장로님의 사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오병이어 칠병이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앞으로의 선교 사역과 2026년 선교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1: 아멘.
0: 반드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0: 아, 보여요?
1: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손길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 과정에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오늘의 마지막 기도로 네네. 두 분의 기도 함께 나누고 네.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0521번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되셨어요. 지난 한 주는 적응 시기였고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로 잘 적응하시고 정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8395번님 오늘 임플란트 하려고 치과치료를 가는데 많이 긴장되시나 봅니다. 아프지 않고 치료 잘 받고 덧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어요. 목사님 네. 마지막 기도 제목 네. 드립니다. 네. 뜨거운 하나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0512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주여.
0: 어머니 진정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이게 적응기였는데 은혜 가운데 잘 적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번 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합심기도 자녀들이 기도하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진정 어머니가 너무 생소해하거나 낯설어하지 않도록 주간보호센터가 너무나 안방처럼 여겨지게 하시고
1: 아멘.
0: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해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과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도 주시고
1: 아멘.
0: 맡아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또한 8395님 오늘 치아를 발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이렇게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발치가 잘 되게 하시고 치과 치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활동에 지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아물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이 치과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1: 아멘.
0: 기도 제목대로 덧나지 않고 후유증 없이 아름답게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9501님과 8395님의 이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풍성하게 은혜롭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다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네, 이 기도 제목들은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거고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사명 포기하지 않고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울산 우리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익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0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건강한 동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인들의 유산 기부를 선교 재원으로 정직하게 연결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자로 필리핀 김자선 선교사와 카자흐스탄의 김현두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과 함께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6주년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남북의 화해를 거부하는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인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는 성도들이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땅의 평화적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교총은 예배 현장에서 국내 3만 명에 달하는 북향민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선교 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건강한 동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지구촌교회는 조봉희 원로 목사의 품는 목회 유산 위에 김영석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실과 카페로 전면 개방하는 생활 밀착형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 성도를 최소 단위로 보던 기존 목양 방식을 탈피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하고 성도들의 부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FM 블레싱 사역을

0: 가동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포에버 공동체는 매주 교회 학교 예배에 중보 기도자로 참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연륜을 전수하는 청지기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촌 교회의 수평적인 소통 중심 행정과 전세대 통합 목양 방식은 개교회주의적 성취 세태를 극복하고 교회의 물적, 인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건강한 목회 승계 모델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사역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을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한미우호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시립 합창단들의 협연 속에 주한미군 관계자와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미 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내에 미국 알링턴과 같은 참전 용사 추모비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인들의 유산 기부를 선교 재원으로 정직하게 연결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공동모금기관 미션펀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서 복음적 유산 기부 운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션펀드는 기부자가 수혜사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현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혜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목적 기부금의 20%를 세계 선교기금으로 배정해 아시아와 남미 등 재정 지원이 시급한 비서구 지역 사역지에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1,000억 원 규모의 기탁금을 관리해온 미션펀드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며 향후 10년 안에 1조 원 규모의 유산 기부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자로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와 카자흐스탄의 김현두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는 1986년 파송된 이래 40년간 필리핀 현지에서 38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김현두 선교사는 1996년 파송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베델교회 등을 세우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이번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약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고 바람은 초속 2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1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아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 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정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외에 여러 식구들이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 참 많은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 외에 건강, 장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 사업장 여러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예, 영원한 저 황금 보석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한 분 한 분 다 이끌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듯 손에 잡듯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갑니다. 주님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한꺼번에 천당 올라갑니다. 그 좋은 천국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형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먼저 교회를 나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9남매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고 위에 넷 밑에 넷 9남매고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한데 둘째 누나가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 했더니 한 세 번 하더니 하는 말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당신네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 정신 이상된 것이 낫는다. 우리는 무당이 얘기해서 한꺼번에 다 교회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그 대가족이.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목사 될 마음을 먹었고 33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나서 딸이 정신 이상된 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여전히 끊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기도하면 환자들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 다섯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가족의 사위,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목사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여전도사 한 사람, 기도원장 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일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기도응답 받고 은혜 받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전도에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신방 초청을 해서 친구와 일가 친척들까지 다 전도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구원, 친구, 친척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섬길 때 불헌간 장래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삶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시 교회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께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프로젝트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이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노래. 뭐 찬양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게 교과서에서 삭제된 지가 오래라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통일이 당연한 민족적 사명이라고 나누기도 하면서 네. 어릴 때면 남쪽도 북쪽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통일과 관련된 노래에도 사생대회, 웅변대회까지 있었고요.
0: 맞아요. 세대 단절과 또 다음 세대들부터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다시 심어주고자 네. 통일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통일 노래를 복원해 볼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시 싣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1: 다시 그렇게 통일 교육이 시작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0: 예.
1: 각 세대 분야별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외치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 통일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며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저희 8월이면 나라사랑 마켓 축제를 하는데
1: 네.
0: 그때 했던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방송 OFP데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의 아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기르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1: 맞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통일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이 시간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7765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북한의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0: 네.
1: 저는 68세예요 하셨어요.
0: 와.
1: 10년 안에 또 이렇게 건강이 재개가 된다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함께 아니.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참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됐네요. 복음 통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99님도 용인에서 문자 주셨고
1: 의정부에서도 오셨어요.
0: 네.
1: 비 온 뒤라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또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좀 더 처지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신나는 이 통일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풀리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피대 듣는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그리고 남북이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북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 북녘 땅에도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예리언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출석체크 기도 한 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임지원 PD가 지난 주말에 또

0: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우리 5827님 강릉에서 만났었다고 은샘 성결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출석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아유
1: 참 이렇게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있다는 네. 그 시간과 사실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여러분도 지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주일에 뭐 6.25 기념 구국성회라든지 그런 기념 주일로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1: 그쵸.
0: 그런 자리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1: 아멘.
0: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해마다 8.15 광복절을 지으면서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사랑 축제를 저희가 이제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올해는 전북 익산과 또 전남 여수에서 이틀 동안 각각 한 차례씩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온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는 통일 노래도 듣고
1: 네.
0: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크게 도전받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사방에 그 통일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0: 네.
1: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이 말로는 표현 못할 그 감동의 자리를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네요.
0: 네, 행사 올해 창사 70주년이라서
1: 네.
0: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북방 선교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들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니.
0: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북녘 땅의 고향 땅에 왜 전하고 싶은지 그 은혜의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편 좁혀봐야겠죠. 언어 퀴즈 한 편 차이까지 잠시 후 우물정 2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문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요. 한 편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남북한 만큼 네. 가까운데 또 먼 존재도 없죠. 그쵸. 하지만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알아가면서 한 뼘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한 뼘 차이 퀴즈입니다.
1: 네. 정말 그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북한어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 맥락상은 알 것 같은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이거는 금융거래, 은행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답 다 갖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은행을 이용하려면 있어야 돼요.
1: 이거는... 네. 애기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0: 그쵸? 뭐, 주식용으로도 따로 있고, 세금을 낼래도 가상 이게 있어요.
1: 그쵸?
0: 자, 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아셨죠?
1: 벌써 아실 것 같습니다.
0: 전파 선교사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가끔, 제가 그냥 무통장 입금할게요. 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도, 저희 대화는 들려드릴게요. 힌트랑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민서와 하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우리 국동방송 전파 선교사 10,000원 더 후원하자.
5: 그럴까요? 그럼 민수 씨 돈자리로 연결할까요?
4: 돈자리? 무슨 돈에 자리가 있어?
5: 아니 그럼요. 돈자리 몰라요? 우리 생활비 통장 말이에요.
4: 아, 북에서는 또 돈자리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5: 아무튼 민수 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4: 좋지. 아이, 근데 아, 내 통장 번호가 뭐였더라? 아.
5: 어머머. 자기 돈자리 번호도 못 외우나요? 03200.
4: 아, 생각났다 자기. 아, 생각났어. 알겠어. 전파선교사 10,000원 더 업그레이드 가자.

0: 전파성 교사 한 고자 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으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1: 네.
0: 자, 돈자리라고 돼 있어요. 돈자리라는 표현 단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 지연 씨도 외우고 있는 아마 돈자리가 하나 이상은 될 텐데. 그죠?
1: 하나요, 하나.
0: 저도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기는 해요.
1: 맞아요.
0: 예,
1: 이거
0: 일반
1: 계좌하고
0: 일반 돈자리도 있고 또 적금 돈자리도 있고 세금 내야 되는 돈자리도 여러분 아마 그때그때 가상으로 생길 거고 또 전파선교사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예금주로 돼 있는 거 이거 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아까 저희가 힌트 드렸잖아요.
1: 아우 그러니까 우리 사산유기님은 네. 오늘은 오픈북인가요? 하시면서
0: 근데도 어떻게 해요?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이게 보기를 듣지 않으셔서
0: 맞아요.
1: 틀리신 것 같아요.
0: 자 통장 번호 뭐 비밀 번호 예금 통장 다 나왔는데 자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입니다.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더 드릴 거 없죠?
1: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직관적이에요. 네. 사실 뭐 힌트가 없어도 북한에서 표현하는 돈자리. 돈을 좀 모아놓는 그 자리.
0: 어떤 분이 이거

0: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1: 아멘입니다.
0: 저도 그래요. 근데 뭐 내 돈자리는 비어있는 듯 하나 하늘 곳간에 가득 차 있으니
1: 하늘의 돈자리에는 꽉 차 있겠죠.
0: 아멘.
1: 숫자를 감히 셀 수도 없겠죠.
0: 복음 그래서 열심히 전하자고요. 하나님 아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자, 1번이
1: 계좌,
0: 2번이
1: 금고.
0: 자, 다시 한번 보내실 곳 알려주십시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이어드립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0: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아멘. 우리 최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한 찬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북한을 떠나서 곳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 신앙인 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편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계좌, 2번이 금고인데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6197님은 육아휴직 중인 청취자입니다. 돌진한 아들과 아내와 남편 분이신가 봐요.
0: 네.
1: 아내 뱃속 아기와 함께 쇼핑 겸 드라이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돈짜리는 휴직 중이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의 곳간이 있으니 걱정
0: 네.
1: 없습니다. 아멘.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그렇죠?
1: 네.
0: 또 우리 김포에서 주신 0308 성도님은 정말 해피데이 한 오늘이네요. 복으로 가득한 제 돈짜리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데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보 많이 많이 발견하셔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돈짜리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AJ 워십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립니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됩니다.
1: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돈짜리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계좌, 2번 금고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0: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병짜리 퀴즈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돈짜리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계좌입니다.
0: 우리가 구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뭐 저희도 이제 모금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자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정답은 계좌입니다. 3328님 오늘도 극동방송 6회 상쾌 통쾌 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북한 사람이에요.
0: 오.
1: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1509님
0: 아멘.
1: 혹시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실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저희가 1509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같이 나누시면서 극동방송을 함께 나눠보시고
0: 그래요.
1: 교회 얘기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0: 자, 그리고 2126 성도님 기다려지는 방송 복음 통일을 위한 방송 이 시간만큼은 참 은혜네요. 저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할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기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북중 접경 지역 가서 북한 땅 보시면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199님은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돈짜리 표현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 돈짜리는 텅텅 비었지만 이 땅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이 가득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여수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6924님은 계좌 정답 남기셨고요.
1: 울산에서도 보내주셨어요. 7014님 1번 계좌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비 내리는 순천에서도 9182님 정답 보내주셨고
0: 네. 우리 오일이오님
1: 네.
0: 제가 겪어본 문제 중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죠 뭐.
1: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번째 내드렸을 때 오답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생각할
0: 괜찮아요?
1: 수도 있죠.
0: 네. 자, 오늘 정답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저도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0306님께 먼저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울산에서 주셨던 7014님도 드리고 계좌번호는 10개 가까이 외우고 있는데 텅장입니다. 성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1: 9913님도 같이 드리고요. 은퇴한 우리 남편의 돈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아멘.
0: 아멘.
1: 1855님 그리고 3199님 아까 1509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오늘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네. 저희 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통일선교부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떠났대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는데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찬양사역자 이지은 씨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송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세계적으로 조율을 잘하는 그런 조율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조율사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음을 찾아서 피아노를 그렇게 조율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아, 이 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울 때도 있고, 그 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늘 정확하게 음을 찾아내고 피아노를 이렇게 조율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조율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하나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리 굽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차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U자형으로 돼서 말발굽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땡 하고 때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기자의 귀에 들려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심란해서 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로 말미암아 음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울 때도 없잖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난 어떻게 하느냐? 이 음차를 소리를 내서 그 음을 바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차는 언제나 라음을 정확하게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차의 소리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다 보면 그 피아노를 정확하게 음들을 조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조율사가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고 나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음차를 가지고 라 음을 정확하게 내어서 음차가 있는 한 그 음들을 조율할 수 있듯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음차처럼 소리를 내어주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를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이끌어질 그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아, 어떻게 하면 너희가 방언할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저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외치면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바다야 잔잔하라 그럼 바다가 잔잔할 수 있고 권능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심령을 다하여 가르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년이든 한 달이든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더 이상 줄 수 없는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남겨주

주려고 이야기하거나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증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자 오셨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즉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주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걸음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을까? 주님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고 먹을 것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인류의 최초부터 사단은 이 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냐?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냐? 너의 뜻대로 해봐라.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 봐라. 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어. 너의 뜻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해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자,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받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어봐라. 똑같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벨탑이 그저 탑을 쌓은 게 아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 하나님께로 이르자.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되어 보자라는 뜻이에요. 실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해부터 올라가 보자.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만 따라야 되냐? 우리 뜻도 실현해 보자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들을 치십니다. 언어를 갈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합해지지 못하게 하시지요. 그 뒤로 전 세계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은 여전히 시험합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들어가라고 40일을 금식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유혹합니다.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런다고 무슨 일 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잖아. 힘을 주셨잖아. 너를 위해서 사용해봐. 그게 뭐 잘못된 거겠어.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돌은 돌덩이가 되게 하고 주님은 지금 굶주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의 뜻대로 해봐.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 너의 뜻대로 한번 해봐. 능력 가지고. 너 돈 있잖아. 너 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가지고 네 맘대로 해봐. 너 건데 왜? 내 거잖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저 성전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에 분명 하나님은 너의 발을 땅에 닿기 전에 너를 지켜줄 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시기라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끝나버립니다.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내릴 거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나 뛰어내릴 텐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다가오셔서 내 발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안 다치게 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이 따라와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유혹인 겁니다. 세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가 주인 되어서 향락과 모든 것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시험은 똑같습니다. 너의 뜻대로 해봐라. 너의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그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라. 계속해서 사탄을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자 했던 것 다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 뜻 이루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고 그 뜻 이루기 위해 지위가 필요하고 그거 이루기 위해 힘이 필요하고 능력을 쌓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뜻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어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곳, 내가 다 경험하고 싶은 거 경험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주의 뜻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보게 되면 438장 3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뜻 이루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가끔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권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치로, 한 개인의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이때입니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질문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고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능력 갖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하는 그 나라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헌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용서의 나라고 서로가 하나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 그가 세인트 헬레나라는 그 섬에 이제 전쟁에 패배한 후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가 인생을 마치고 너무나도 자신의 삶을 비참함을 돌아보며 전해지는 회고록에 따르면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와 알렉산더 시저는 무력으로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들은 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네. 그러나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웠고 지금도 수많은 이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네. 결국 승자는 그분일세.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때리면 채찍으로 맞았고 모욕하면 모욕을 당했고 자신의 몸을 그저 십자가에 내어놓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 높인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뜻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졌느니라. 언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오고 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주님의 나라를

0: 완성하고 있는 자리인지, 내가 있는 자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누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고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먼저는 내 삶을 주인을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수없이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게 성공이라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통치자를 주님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합니까?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 나라가 저런 나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듣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대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랑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최근 교회 방학 중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교회를 갔어요, 저랑. 그리고 어제도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교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아내가 오랜만에 제 얼굴도 볼 겸 같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 아내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몇 번 친구 따라 간 경험이 있어요. 요즘 둘 다 교회 방학 중이었어요.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적당히 에어컨을 틀어주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찬양팀이 친구와 친구 아내가 알만한 찬양을 부르고요.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끝나는 시간도 적절하게 끝났고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둘 눈치를 제가 살폈어요. 어땠을까? 좋았을까? 다음에 또 가자고 한다면 갈까? 막 조마조마. 그런데 둘 다 하는 얘기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보자고 했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우리의 방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어제 예배 때 이 찬송가 2절을 불렀거든요. 2절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어노인팅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2절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그게 이제 감사의 노래가 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 참 너무 친구가 고맙다. 방황을 끝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좀더더 지켜보고 더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한 번, 어제 이제 두 번째, 그 아내는 어제 첫 번째.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쉬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를 갔다. 특히 이제 새깨라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됐다 이런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실 때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수신 번호입니다. 샵 1069. 저기 밑에 지방에서도 샵 1069번으로 보내세요. 50번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네. 502번님 자주 애청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송파에서 익산에서 양평 네. 의정부에서 전주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디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친구분 내외 꼭 주님 손잡고 평안한 삶 되길 기도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요.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또 목사님께 드렸었습니까? 5563번님. 우리 인천에 계신 분이죠. 자, 7358번님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황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방학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자, 또 9248번님도 전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시는 분이 8858번님 남편 방학 39년째인데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연결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딱 주셨더라고요.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0: 남편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남편 신호 갑니다. 다시.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0: 오,
1: 연결되었습니다.
0: 아이고. 여보세요? 박지선님, 듣고 계시죠?
1: 네.
0: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1: 아, 많이 바쁜가 봐요.

0: 친구도 바로
1: 그니까요.
0: 한다고
1: 아유,
0: 했었는데,
1: 아쉽네요.
0: 어떡해요. 아,
1: 예.
0: 참.
1: 그럼 다음 기회에
0: 아,
1: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죄송해요.
1: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전화로 간다고 꼭좀잘좀 얘기해
0: 아,
1: 주십시오.
0: 일반 전화요.
1: 예.
0: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아내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남편 방학 끝내고 싶다고 남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통화됩니다. 될 거예요. 말해놨어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근무 중에 대전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합니다. 2347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표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만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처음이셔가지고. 오늘은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날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새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대전의 운영위원분 9175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6504번님 서천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에요. 이야, 송아지가 884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의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도움 요청한다고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 한영숙,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이분 제가 한번 꼭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풍산에 있는 풍성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와, 3510번님. 안동에 있는 풍성교회. 잘하셨습니다. 방학을 끝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3510번님. 3428번님 오늘 처음으로 새싹으로 오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초등부 선생님 봉사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니다가 결혼 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이라 라디오 청취하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항상 주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사연 주신 3428번님. 3428번님.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계약하셨어요.
2: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새끼라 김인스피드입니다. 지금 혹시
2: 안녕하세요. 네.
1: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요, 지금 잠깐 정차 중이에요. 네.
1: 정차하셨습니까? 잘하셨네요. 저 혼자
2: 네.
1: 운전 중에 계세요? 혼자?
2: 지금 애기
1: 애기
2: 픽업하느라고 지금 잠깐
1: 픽업하느라고?
2: 기다려서.
1: 아직 애기 픽업은 안 했습니까? 혼자 있어요?
2: 네.
1: 지금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꺼주시겠어요? 라디오 꺼도 핸드폰으로 들려요.
2: 아, 네.
1: 예.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리니까.
2: 네네, 라디오
1: 자,
2: 껐습니다.
1: 우리 3428번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2: 김포에
1: 김포.
2: 살고 있어요.
1: 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초등부 선생님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인데, 방송을 듣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들을 드리러 갔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와우.
2: 감사합니다. 네네.
1: 와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2: 극동방송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계속 항상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1: 네네.
2: 예전부터. 그래서
1: 예.
2: 항상 제가 성전에 못 나갔을 때도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0: 조치를 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1: 네네.
0: 제가 이제 아기 낳고 출산할 때가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1: 네.
0: 네. 그때부터 집 앞도 못 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친정도 멀리 있다 보니까.
1: 예.
0: 아예 성전에 못 나가게 돼서. 그냥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청취만 하다가.
1: 네.
0: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집 앞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네, 찾아갔더니,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1: 오.
0: 네.
1: 이야. 그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라디오 네. 방송을 듣다가 좀 찔림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
0: 네.
1: 나도 저
0: 네.
1: 전화 연결 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0: 어? 네.
1: 이거죠?
0: 네.
1: 야,
0: 네, 맞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럼 한 5년 이상 방학 중이었나요? 몇 년 방학이었고요?
0: 네, 맞아요. 한 5년 더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아,
1: 이제 네, 코로나 8년... 전부터, 결혼 때부터 네, 그랬으니까.
0: 네네네. 네.
1: 아기가 지금 그러면은 한 4살, 5살?
0: 아니요, 1학년이요.
1: 그래요, 벌써? 1학년 네네. 8살.
0: 네네.
1: 남편은 지금 방학 중인가요?
0: 아예
1: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0: 네네네.
1: 남편의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0: 네, 맞아요.
1: 교회 안 가게 된 거.
0: 네, 그러기도 한데, 예. 그래도 제가 친정집이 워낙 믿음이 너무, 저희 엄마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1: 네.
0: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1: 예.
0: 다녀야 된다. 항상 널 사랑하고 계신다.
1: 예.
0: 저희 남편도 너를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1: 예.
0: 같이 이제 기도하면은,
1: 예.
0: 저희 남편도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성부 영신 예배를 같이 가게 됐어요.
1: 남편하고?
0: 네.
1: 와.
0: 영신 예배만 가게 됐어요.
1: 성부 영신 예배만?
0: 네, 네. 주일은 못 챙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친정분도 같이, 네, 멀리서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지금 엄청 좋아하겠는데?
0: 네? 네, 엄청 맨날 너무 감사하다고.
1: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0: 네, 그래서 항상 오늘 교회 갔어? 엄마 너무 잘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1: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어느 지역에?
0: 저희 엄마는 서울에.
1: 서울에 있어요? 계세요. 엄마가 네네네. 극동방송 애청자니까 들으라고 했겠죠?
0: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저희 엄마 일하고 계셔가지고.
1: 예.
0: 네,
1: 지금. 지금 듣고 계시면 네, 한마디야. 그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0: 네.
1: 엄마에게 네. 한마디.
0: 엄마의 기도로,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말대로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저를 채찍해 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1: 그렇죠.
0: 네.
1: 자, 우리 3428번님, 모태신앙이 어디 가나요? 응? 모태신앙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있네, 이제. 남편.
0: 응? 네.
1: 우리 1학년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0: 초등학교 1학년, 한 건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주거든요. 근데 아직 예배당.
1: 아반 예배는 안 드리고.
0: 네.
1: 아들, 딸.
0: 아들이에요.
1: 아들, 두 남자가 지금 네. 이제 숙제는구나, 숙제. 두 남자 숙제. 자, 일단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본인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좀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새끼라 선물 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자, 제가 골라볼게요. 골라볼게요가 아니라 제가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러 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까요? 네.
0: 견과류 하겠습니다.
1: 견과류는 누구? 엄마 아님 본인이요?
0: 저요.
1: 오케이. 자, 견과.
0: 네. 네.
1: 엄마는?
0: 엄마는 유산균.
1: 유산균. 네. 너무 좋습니다.

0: 유산균. 그러면 견과를
1: 네.
0: 남편을 주고요.
1: 아, 네.
0: 남편을 주고 우리 3, 4, 2, 8번이면 교회를 갔으니까 꽃바구니를 선물로 드릴게요.
1: 아, 너무
0: 예, 네,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견과는 남편, 유산균은 엄마. 예. 네. 이렇게 선물
1: 감사합니다.
0: 드리시고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기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우리 김포에 계시는 3428번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이
1: 아,
0: 찬양 정말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
1: 부흥
0: 예?
1: 찬양,
0: 부흥.
1: 부흥이요. 네.
0: 왜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1: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성경신문대회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 부흥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좀 그런 노래긴 하죠. 중고등학교 우리 예배 때나 수련회 때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마음의 부흥. 좀 개인적으로 우리 3428번님의 가정이 꼭
1: 네.
0: 복음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흐르는 곡이 이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3428번님 구글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요. 거기 엄마 주소 한번, 본인 김포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진노 중에라도.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하셨네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한 한영숙 친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저도 3년 전에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지금은 늘 주님과 함께 남편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크, 우리 전재인님, 그쵸. 2024년 3월에 통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크, 자, 15년 방학생 친구 전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전재인 권사님은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한영숙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7703번. 찬양인데 이거. 찬양이에요. 15년 방학생인데.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7703번. 자,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0: 아유, 우리 전재인 권사님.
1: 네.
0: 아유, 안 받으시네요.
1: 아까
0: 환영손님.
1: 제가 10분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그
0: 그러게.
1: 전에.
0: 아유, 잠깐 지금 뭐 화장실 갔을까?
1: 아니, PD님, 이제
0: 네.
1: 제가, 얘가 3시에 퇴근하거든요.
0: 예.
1: 3시에 퇴근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0: 그렇죠. 언젠가.
1: 해서,
0: 예.
1: 저처럼,
0: 네.
1: 꼭 얘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가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0: 그렇죠.
1: 매일매일 전해요, 예수님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0: 예.
1: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0: 예.
1: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0: 예.
1: 저는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받는다고 저하고 약속을
0: 오케이.
1: 했는데 얘가 지금
0: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1: 뭐,
0: 17분 남았으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전화하세요. 제가 찬양한 곡 우리 같이 나눌 테니까 찬양
1: 아,
0: 끝나고
1: 네네.
0: 다시 도전해 볼게요. 예.
1: 얘가 무음무를 해놔서 아마 못 받을 것
0: 우리
1: 같아. 집에 갔는데.
0: 한영수님한테 그리고 일반
1: 네네.
0: 전화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면 다시 또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잠시 뒤에 전화 드릴게요. 아, 우리 전재희님은, 아, 이거 못 물어봤네. 남편도 그 뒤에 전도했다고 하는데, 권사님도 됐고. 야, 다시 이따가 전화 꼭 해볼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서영은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통화 중이야, 통화 중.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아라 얘기하는데 뭐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쯤 이제 전화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도 요청한 우리 권사님 전화 통화가 가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도 대상자인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영숙님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놨을 것 같으니까 한영숙님께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지금 전도 요청한 전재인 권사님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0: 전화 통화를 두 분이서 하시고 나서 뭐가 지금 어떻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정리가. 두분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한영숙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게 누구지? 3286번님. 3286번님. 어? 자,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계약했대요. 제 데이터에 지금 안 들어오는 분 같은데 3286번님 전화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같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지금 운전
1: 안녕하세요.
0: 중이십니까?
1: 아, 지금 주차 이제 다 했어요.
0: 다 하셨습니까?
1: 네네.
0: 잘하셨네요. 잠깐만, 우리 3286번님. 아,
1: 저랑 그때,
0: 전현숙님.
1: 아,
0: 전현숙님.
1: 맞아. 네네네네.
0: 20년 방학생. 어?
1: 맞아요. 그때 저랑 통화하고,
0: 예.
1: 제가 피디님하고 통화하고, 그 약속, 교회 가라고 약속해, 그 기도
0: 네.
1: 드려주셔서,
0: 예.
1: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우주 감리교회를 갔거든요.
0: 예.
1: 지금 세번 나갔습니다.
0: 아,
1: 세
0: 6월
1: 번
0: 5일날
1: 나갔는데,
0: 저하고 통화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통화가 돼서,
0: 예, 금요일날.
1: 예, 그주 일요일날
0: 바로
1: 갔습니다. 그리고
0: 갔군요.
1: 계속, 네네. 그리고
0: 와,
1: 세번
0: 계속,
1: 가고,
0: 네.
1: 예. 아들까지,
0: 아들까지.
1: 아들은 그날 그 주는 안 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엄마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0: 예.
1: 아들까지 같이 가게 돼서 아들은 두번 갔어요.
0: 두번 가서,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1: 아들 33입니다.
0: 아, 몇 학년? 3학년 3반이구나. 3학년 3반. 예. 아들이 두번 같이 가졌구나. 와.
1: 네.
0: 바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소식은 지금 오늘 주신 거죠?
1: 아니,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때 꼭전 문자 갈 때까지 문자 꼭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예,
0: 네.
1: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0: 네.
1: 오늘 또 마치 차 안에서 듣게 돼가지고
0: 예.
1: 예, 그냥 문자 드린 거예요.
0: 잘하셨어요. 교회는 집 근처 교회에 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가셨군요.
1: 네, 그
0: 야.
1: 우주 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0: 그리고 그때 보면 한상희 님이
1: 예, 맞아요. 그래서 한상님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0: 극동방송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한상희 님 엄청
1: 예.
0: 좋아하겠다. 예?
1: 한상님.

0: 우리 전현숙님은 원하는 선물 잘 갔나요?
1: 아, 예, 저는 이제
0: 주얼리도
1: 주얼리 잘
0: 갔고,
1: 받았고,
0: 비타민도
1: 예, 잘
0: 갔고,
1: 받았습니다. 네,
0: 그리고 제가
1: 잘
0: 한상희님 꼭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전현숙님 오늘
1: 네네.
0: 진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들도
1: 네.
0: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1: 아들은 제가
0: 아니,
1: 그
0: 두
1: 차를
0: 번이나
1: 했는데
0: 갔으면 앞으로 계속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1: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선뜻 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새 11시 예배라고 했더니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간 것보다 아들이 같이 가준 게 너무너무 더 은혜스러웠던 것
0: 계속
1: 같아요.
0: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한테
1: 네.
0: 잘 해주시면서 아들아 우리 내일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1: 아,
0: 얘기하시고
1: 네.
0: 아들한테는 가는 선물은 없었죠?
1: 아들은, 예,
0: 그럼 아들도 줘야겠네.
1: 없었죠? 아.
0: 엄마랑 두 번이나 가줬는데 앞으로 잘
1: 아, 너무
0: 가라고.
1: 감사해.
0: 아들
1: 네네.
0: 견과 선물 어때요? 응?
1: 괜찮아요,
0: 어우,
1: 저는.
0: 견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 선물을.
1: 네네.
0: 그래서 아들한테
1: 아,
0: 꼭
1: 네네.
0: 오늘 있었던 일, 예, 방송국에서
1: 네.
0: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꼭좀
1: 네.
0: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현숙님
1: 네네.
0: 첫 예배 어떠셨어요? 20년 만에 드렸던 예배.
1: 너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 피디님께서 그 찬양가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뭐, 제가 너무 방학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셔서 주께로
0: 아, 죽게
1: 가까이,
0: 가까이.
1: 주께로 가까이를 그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그 거기에 갔는데, 진짜 그 노래가
0: 아,
1: 나왔어요.
0: 진짜요?
1: 아, 네네네. 그래서
0: 죽게 가까이.
1: 제가
0: 혹시
1: 너무,
0: 죽게 가까이 이 노래였나요?
1: 맞아요. 그
0: 오.
1: 죽게 가까이, 죽게로 가온인가?
0: 뭐 죽게로 가오니 이거는 찬송가인데. 아무튼 죽게
1: 그 노래,
0: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1: 네,
0: 들려드린
1: 저한테
0: 곡이.
1: 그렇게,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듣고 며칠 있다가 간 거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
0: 근데 그 곡이
1: 근데 너무
0: 나왔어요.
1: 신기한데, 네네네. 그
0: 야.
1: 성가대 앞에 그 계시는 분들이,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예, 가니까 그 노래 부르시고
0: 그랬구나.
1: 계시더라고요. 네네.
0: 그리고 또
1: 너무,
0: 이제 어떻게
1: 너무
0: 예배가 좀
1: 좋았어요.
0: 어땠어요? 20년 만에 그 예배가 찬양도 좋았고.
1: 네.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진짜 계속 말로만 간다 간다. 한상희님이랑도 맨날 나귀에 기도한다 했는데, 가라 가라 했는데, 알아서 갈게 갈게 하다가 못 가다가 진짜 이 우연한 기회에 피디님하고 그 약속했는데 진짜 안 가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예, 피디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근데, 예, 가서 말씀 들으니까, 예, 너무 좋았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좋았으니까 아들한테 엄마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뭐, 엄마 혼자 가는 게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같이 가준 것도 정말 너무,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자, 우리 전현숙님,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 영접 기도했다면.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 네,
0: 전영수님,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약속 지키시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하의 선물, 꽃바구니 선물도 우리
1: 아이고.
0: 전영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아들,
1: 네네.
0: 3학년 3반 아들도 꼭 기쁨으로
1: 네.
0: 의무가 네네. 아니라

네, 전현숙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이 찬양, 첫 예배 때 또 이 찬양이 나와서 예, 참 놀랍고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현숙님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영혼들 많이 또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청취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새끼라 또 보물 퀴즈 있는데요. 내일 특별한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꼭 와주십시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꾸려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

던져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사랑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는데도 이렇게 탁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듯한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기도가 축축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형상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구나를 제가 깨닫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2010년에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2010년에 칠레에 광산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산호세 구리 광산이 붕괴가 되어져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밑에 갱도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사방이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어두움 가운데 체감 온도가 무려 35도에 달하고 정말 그들에게 남은 식량이 딱

이틀치였다고 합니다. 외부와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절망과 공포 그리고 이 그 안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악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같이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지금 이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건물 안에 있으나 우리의 심령이 마치 그런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사방 어디에도 빛 한 줄기가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갱도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정오에 매일 정오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대요. 그런 이 단순히 구조되기를 만해서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솟아나는 이 가운데 사랑이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평정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규칙.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규칙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매일 정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이들에게 지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규율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뭐 불규칙하게 살지 말고 규칙을 만들자. 이런 지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루에 참치는 두 숟가락씩 먹자. 그리고 우유 반 컵만 마시자. 이거 됩니까? 지금 우리는 될 것 같지만 그 상황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신을 지키고 이 마음을 통제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로.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이 실질적인 힘이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무려 69일 만에 33명 전원 다 무사 구조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구조된 후에 한 광부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우리가 33명이 아니라 우리가 34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요, 환경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의 문제일 것입니다. 좀 형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야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한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이 귀한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버린 인생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 절대 되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요, 심지어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절대로 결코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함이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던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은. 왜 그럴까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인생을 잘 사는 문제는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자내어서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막

만들어 봐도요,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이 땅이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단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만사에 사사건건 침투해서 인간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들이 절대로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쉬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사건건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요, 사람들까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요, 사람들도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람들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이롭게도 해주지만은 반대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이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위해주는 듯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듯하지만 우리를 사실은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가 좋은 것을 그냥 좋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따라 들어와서 하얀 옷에 때를 슬그머니 묻혀놓고 도망가는 죄.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꼭 죄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 직장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때 죄는 여지없이 우리를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삶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죄는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매일매일 답습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성경이요, 우리에게 잘살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고 심지어 짧기까지 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랍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태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해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거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기를 결단하라. 깨어 있기를 결단하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믿고 깨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겁니다.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깨어있다라는

문장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갈 것.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것.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깨어있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참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죠.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다. 우리 갈렙교회에 오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잘 때는요, 부동자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알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깨어있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도 자지 말고 하루 종일 눈만 뜨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인데, 즉 깨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하래요. 멈추지 말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하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나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랍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봅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돼 있고 좌절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할 때 24시간 자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반드시 정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살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라의 의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즉 바울이 기도했던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무조건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세 번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세 번을 정해진 시간을 빼먹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에서 또 말씀하고 또 다른 데살로니가 서신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무시로 하는 거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바쁜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전 11시 했는데 꼭 그때 연락이 오죠. 거래처에서. 꼭 우리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딱 지킨 시간을 어떤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지키는 것은요, 이게 멈춤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키는 영성을 만들어라. 이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남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일리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할 때 계속하다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굉장히 강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계속하는 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집착해라. 기도에 집착하래요. 우리는 드라마에 집착하고 뭐 이런 다른 거에 집착하는데 기도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집착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굉장하죠.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거의 집착할 수준으로, 완전 광적인 수준으로까지 한번
집중해봐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 이상 아주 강력한

강력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하루 세 번을 집착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면요. 바울은 그렇게 했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요. 조금 견딜만 하면 다시 기도하면 그게 정오랍니다. 또 살다가 또 견딜만, 세상 나가 살다가 견딜만 하면은 저녁 때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그 정도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나면 반드시 기도해야 살아날 수 있대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세 번 시간을 반드시 집착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시간에 집착할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이렇게 불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이거를 막 집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에 집착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건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집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죠. 기도 시간 조금만 초과되면 아,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예배 시간 길어지면 뒤에 시계 보고 이렇게 언제 마치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고 즐기고 출세하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집착할 거면은 기도에 집착하라. 기도하는 일에 집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만 집착하지 말고 또 예배에도 집착하시고 찬양에도 집착하시고 전도하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에 집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멈춤을 말합니다. 멈춤, 스탑하는 것. 우리 삶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집착한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같은 날 같은 숲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나무꾼은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1분도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끼질을 했다고 해요. 반면에 두 번째 나무꾼은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늘에 앉아서 쉬엄쉬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요. 속으로 저렇게 쉬엄쉬엄 해가지고 언제 하겠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베어낸 나무 양을 비교해보니까 놀랍게도 중간중간 쉬었던 두 번째 나무꾼이요.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무꾼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봤답니다. 아니, 나는 한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두 번째 나무꾼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쉬는 걸로 보입니까? 나는 쉬는 동안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끼 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요. 잠시 멈추는 것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멈추면요. 그게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배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영적 도끼 날을 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시간을 멈추고 잠시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것을 가장 비효율적인 일로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한 집이라도 더 거래처를 더 방문해야 되는 이 바쁜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이 기도 시간을 내 삶을 조금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축소시키면서 살아간다라면 결국에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오늘 무뎌진 도끼날로 억지로 도끼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고갈되어지는데 내 삶이 조금 더 부유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일상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더 활기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도끼날을 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할 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셔서 결정하시면

0: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세 번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우리 삶에 짐이 너무 많고 압박감이 심할수록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유일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말고는 살 길이 없다라고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영화 배우가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진행자는 그에게 이런 재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옆집에 신이 살고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신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마음의 평안, 가족의 건강, 행복, 넉넉한 물질, 자녀가 잘 되는 것, 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영화 배우는 단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네, 참 재치 있고 지혜로운 대답이죠. 물론 그 인터뷰는 세상 방송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이라고 표현한 질문을 던졌고요. 그 배우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배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다른 이익보다 더 우선됨을 이미 깨닫고 있을런지도 모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이 곧바로 입에서 흘러나올지 문득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어떠한 유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사모함이 가장 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한웅재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찬양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어느 영화배우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옆집에 신이 살고 있어서 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배우의 대답이 참 재치 있는 대답이었는데요. 이사 가지 마세요. 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각자 다양한 답변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어요? 저는 이 배우처럼 이사 가지 마세요. 주님 이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된 자로서 무엇이든 기도하고 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낸다면 이번 주의 삶이 가장 멋진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그런 마음으로

또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워시 뮤직 메이커스 온음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3427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극동방송이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았죠. 지난 시간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씀과 찬양,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온 70년의 시간 동안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쌓인 은혜의 추억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받고 또 함께했던 그런 여러분의 기억, 잊지 못하는 순간 사연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0년의 보석 상자. 문자 샵 1069번으로 그동안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받은 은혜,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청취 소감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0597번님, 부산에서 울산으로 뮤지컬 연습하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뮤지컬 배우신가요? 아니면 또 스텝 관계자분이신지 모르겠네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늘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하시며 에베네셀 하나님 신청하셨네요.

에베네셀 하나님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마다 극동방송이 또 곁에서 함께했는데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극동방송과 얽힌 어떤 사연 추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0년의 보석상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0021번님 보령PD님 안녕하세요. 먼저 극동방송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저와 동갑이라 더 친근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올해 칠순 맞으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지난 5일 오크밸리에서 전국 운영위원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현장에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수련회 준비하느라 애쓰신 극동방송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또 당일 현장에서 함께했던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됐던 찬양 신청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곡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저와 저희 가족 모두 전파 선교사로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가족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운영위원 수련 후에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계신가 봐요. 방송사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후원하고 헌신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과 동갑으로 똑같이 칠순 맞이하셨으니까 축하의 의미로 선물 드리고요.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651번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이라고 갑자기 퀴즈를 보내주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KTX 타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지요. 저는 극동방송 들으며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건강과 후원 사업체들의 증가 또 부흥, 전파 선교사 후원자들도 계속 늘고 이어져서 극동방송이 계속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안하게 오랫동안 장기 근무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까지도 챙겨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어떤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방송은 피디님들이 하시는 거죠 라고 하시는데 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극동방송은 지난 70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길을 도구삼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운영해 오신 건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극동방송 들으며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른 퇴근길 오른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퇴근길이 이 극동방송 찬양과 함께하며 빠른 퇴근길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1827번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며 극동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위로가 됐답니다 하시며 신청해 주셨고요.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곳과 이 찬송가 신청해 주신 분도 많은데 마침 이 두 곡을 편곡해서 부른 찬양이 있어서 함께 했습니다. 브라운 오십의 찬양으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청취하며 함께했던 은혜의 순간, 은혜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죠. 70년의 보석상자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나누고요. 또 은혜의 기억도 추억하며 나누고요. 7646번님, 극동방송 통해서 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며 신청 찬양 여정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0018번님, 퇴근길 차 안에서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6089번님, 늘 회사에서 일하며 모두 함께 극동방송 라디오를 켜놓고 듣고 있습니다. 제 직장 동료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인데요. 처음 극동방송 들을 때는 무슨 소린가 하더니 그동안 극동방송을 들으며 드디어 방송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어 찬양을 듣고 한참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더니

이 이번 주 교회에 나가겠다고 해서 저와 함께 손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역시 극동방송이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전하는 복음방송이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당연히 축하를 드려야죠. 처음에 다들 극동방송 잘 모르고 말씀 찬양 모르시던 분들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방송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6089번님께 감사드리고요. 교회 나가겠다고 결심하신 그 직장 동료분 들이시라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 나누는 여러분의 사연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했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모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6번님의 신청 찬양 여정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대원의 강연을 통하여서 신학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까? 라고 각자 한 사람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보다는 복이 더 좋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학생은 고난이 부담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난이 싫다, 복이 더 좋다, 고난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신학도들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장면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지만 이 험난하고 정글 같은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 중 한 부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던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조종사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구가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엔지니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미용사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기쁘면 살맛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면 나가서 하는 일도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교회 나오는데 길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에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간절히가 뭡니까? 애타게 찾는 자, 매우 절실하게 찾는 자, 누가 주를 만나요? 애타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 누구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실은 나왔습니까? 주를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자가 만나요? 나를 애타게 찾는 자, 매우 절실하게 찾는 자, 그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1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귀가 나에게서 나오고 장관 재물, 오래가는 재물 재산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길들여져 있으면 옛 속담에 참새가 어디를 지나가지 못한다,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성도가 교회를 자주 나오면 교회 나오는데 길들여져 있으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 세상으로 자꾸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꾸만 나가게 되면 세상에 온갖 다른 것이 붙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문화에 물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문화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 나와야 산다. 교회에 나와야 산다. 그래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 배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남편 다섯을 바꾼 수가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이 뭡니까? 이 물, 워터, 워터. 우리의 추구하는 세상적인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무슨 말입니까?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죽어있는 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살아있는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 옛날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일 때 예수님이 외쳐내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일어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보십시오. 반복되는 기도,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죽으실 때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승리자가 되었고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습관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기도자는 반복되고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시기한 많은 무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기도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사적으로 집어넣어 죽이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다니엘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니까요. 그때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면 브레이크가 걸린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실패의 브레이크, 질병의 브레이크, 물질의 브레이크, 자녀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차이점을 한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다니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니엘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9절과 10절 또 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수의 왕의 도장에 찍혀 금령을 내내나니 예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 신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0: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건가요? 사는 건가요?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중요한 게 여기 있거든요. 알고도예요. 알았으면 제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도가 아니라면 사람들 인맥을 찾아갈 거예요. 아니면 돈을 써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까? 죽을 것을 알고도, 그냥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안 열었으면 괜찮았잖아요. 왜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예루살렘에 향해서 세 번씩 기도한 대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금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재 증거 제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피곤해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0-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전 영화 시스터 액트를 봤을 때 어린 나이였는데요. 마음에 깊이 남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함께 부르는 곡이었는데 약간 교회 같은 그런 장소에서 함께 부르는 곡이었어요. 영어를 하나도 몰랐을 때였고 영화적 연출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할 만큼 조용하게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간절하게 느껴지던지요. 어린 마음에 강렬히 남은 장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영어를 배웠고 그 노래 제목이 His Eye is on the Sparrow 라는 제목이란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은 참새 한 마리도 살피신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제목을 아니 이 곡이 더 좋아졌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용기 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 곡은 His Eye is on the Sparrow,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 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 OST 중에 한 곡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리는 찬양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내용의 찬양들, 그런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면 합당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들으면서 이어갈까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노아운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도연 앨범에서 함께 나눴고요. 앞서서 들으신 두 곡의 찬송은 This is my father's word. 참 아름다워라 들으셨고요. 그보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를 때는 러핀 군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분의 삶 안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의 삶 안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남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의 음악 묵상 함께 하신 곡은 오늘 피었다 지는 김민식의 찬양으로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꽃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꽃들도 먹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랬을 때 그 꽃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왠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두 곡을 이어서 이렇게 들려드려 봤어요.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용기 잃지 않을 이유가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에 너무나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며 당신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그 말씀 꼭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잘했습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 담아서 전하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또 거듭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기대하면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손길 이곳에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방송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대환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희생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손꼭 붙들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의 시간 되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9459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산골마을 작은 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사모인데요. 새 목양지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목회하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신 이 땅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459번님 사모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십자가 찬양까지 함께 은혜로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7756번님께서는 나의 등대에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붙들었던 이 찬양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요. 또 전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751번님께서는요. 굴착기 가지고 괴산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건설 사역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7756번님이 먼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곡과 서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땅에 대해 쓰시오.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부동산 문제로 여기고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전망, 뭐 대책, 뭐 투자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감독관들을 감탄하게 만든 어떤 답이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의 시간에 운동장에서 땅 하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땅은 뛰어나가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의 이야기,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놀던 이야기, 선생님들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써내려가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렇게 했어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그 땅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옛날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처럼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은 맥주절의 전통을 따르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칠칠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죠. 왜 칠칠절입니까? 유월절 이후로부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주를 세워서 지키는 것. 그래서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칠칠, 49잖아요.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 오순절이 나오죠. 맥추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이 강림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맥추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은 이미 지켰습니다. 6월 8일 주일, 6월 둘째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이라고 했는데 왜 맥추절을 또 지킵니까? 맥추절의 전통을 따르는 맥추감사주일은 왜 따로 지킬까요? 맥추절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맥추절은 그 상반기라고 할 수 있는 1년 농사의 절반을 마치고 나서, 이 보리 농사를 마치고 나서 드리는 이 절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이제 밀농사와 과일 농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제 그날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우리 현대교회는 이 맥추절의 전통을 따라서 맥추감사주일을 하반기의 첫 주일인 7월 첫 주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반기에 땅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땅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하반기를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서 하반기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은 드리는 날입니다.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어떤 타성해졌고 어떤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건 내 마음의 영향을 받던 누구에게 영향을 받던지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드리는 게 신앙인데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받으려고 그럽니다. 못 받으면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 딱히 중간 지점인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돌아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영광을 받으시러 오셨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온몸이라도 그 삶이라도 모든 생명이라도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포대로 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드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너무 친절하게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고 또 예물을 드릴 때의 원칙이 있어요. 세고 헤아리라는 것이죠. 7주를 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대충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냥 죄를 봐서 넘어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대속의 은혜잖아요. 정확하게 받은 그 은혜, 그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도 이렇게 세고 헤아려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신명기 안에 가나안 땅의 일곱 가지 주요 농산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곡물 두 가지하고 과일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곡물은 밀과 보리이고 과일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런 것들입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런 일곱 가지의 농작물이 나오는데 이제 보리를 제외한 여섯 가지의 이 농산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유월절부터 이 맥주절까지의 7주간이에요. 77절, 7주간이요. 이 7주간 동안이 중요한데 이 7주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불어오는 두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오고 또한 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인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두 바람이 교차해요. 그런데 밀농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북서풍이라고 그래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요. 근데 이 비구름을 동반했다 그랬잖아요. 비구름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은 어떤 농사가 좋지 않을까요? 과일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과일 농사가 망칩니다. 그래서 이 남동풍이 좀 불어야지 이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두 바람이 교차해서 부는 시기예요. 7주간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되는, 어떤 바람이 많은 부는 불고 또 이렇게 막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바람에 따라서 이 날씨에 따라서 전적으로 이 날씨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되어지는 시기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7주간 중에 첫 번째 주간만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 밀농사도 과일농사도 다 풍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북서풍을 불어오게 하시고 그 북서풍이 그치고 남동풍이 6주 동안 끊어지지 않고 불어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는 거예요. 7주로 그냥 숫자를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7주 한 주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시는 그 바람을 보면서 그 복을 헤아리는 거죠. 세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정확하구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예물. 이것이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드리는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자꾸 누리려고만 하고 내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희락 아닙니까? 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요. 자꾸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요즘 더워가지고 그런지 창문들을 집집마다 이렇게 아파트마다 열어놓잖아요.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창문들이 다 열려있어서 그런지 그 안에서 집안에서 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아침에 참 희한하게도 이제 기도가 나왔어요. 그 집을 위해서. 근데 이런 얘기가 아이고야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안에서 뭐 그런 막 이제 비명소리가 들리고 뭐 아무튼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더워서 그런지. 저녁 잔수 입사님 머리를 짧게 잘라 오셨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짧으세요? 그러니까 군대 정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너무 혹독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신앙의 힘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얼굴 전도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즐거워야 된다고요. 즐거워야 된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방법도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면 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면. 근데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가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너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요. 먼저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 즐겁게 해준다고 하면서 나는 안 즐거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인상 팍 쓰고 주보를 나눠주는데 인상 팍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와 이게 너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죠.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혼자 즐겁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즐겁지 않고 그 즐겁지 않아요.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나라 그 인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선교사로 살았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가던 그 동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죽어가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 그냥 저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도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앞장서서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썬다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저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 구원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부축해 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등에 업어요.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고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배는 고프고요. 힘은 빠지고요. 땀은 뻘뻘 흘려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뚱말뚱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발에 뭔가 걸려요. 무엇일까요? 앞서 걸어가던 동료의 시신이 혼자 걸어가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다싱에게 물어봅니다. 선다싱, 당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 한번 겪으면은요 명확하게 박히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박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려고 하면 죽는구나.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짐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면 함께 갈 때 그 길이 사는 길이구나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는 져야 될 짐이 없을 때 어렵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짐을 주지 않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시려나? 그 동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추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남자들이 다 절기를 1년에 세 번 지키려고 다 땅을 비울 때, 그 지역을 비울 때 그 땅에는, 그 성읍에는 누구만 남을까요?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만 남아요. 그런데도 그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요.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이요. 세고 헤아려 보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요. 또 즐거움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고요. 이런 일들이요. 이 일들을 할 때에 이런 이 절기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곡과 서덤입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 설교 제목을 설명합니다. 참 불친절한 목사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 복곡과 서덤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복곡은 뭐냐면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그 아기가 태어난 것에 감사해서 이곡,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곡식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 곡식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이제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행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곡식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복으로 느낄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하게 느끼는 것만큼 그 아기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곡이에요. 그래서 복곡입니다. 서덤은 뭐냐면 어쨌든 조금 여유가 있는, 약간 그래도 여유가 있는 이런 집에서 집을, 이제 집이 아니고 밥을 지을 때 이렇게 3명 이상 정도 분의 밥을 더 여유 있게 짓는데요. 그래서 그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쌀이 떨어진 사람들,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밥대가 돼가지고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밥을 더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서덤이에요. 이 이외에도 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전통,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더라고요. 마당쓰리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이제 먹을 것이 뚝 떨어지고 아이들은 막 울어제끼고 정말 대책이 없을 때 가장이 이렇게 탁 그 빗자루를 하나 들고 부잣집을 찾아가요. 예고도 없이 가는 거예요. 불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빗자루로 마당을 그냥 조용히 씁니다. 마당을 다 쓸고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부잣집 주인이 봐가지고 마당이 쓸려 있잖아요. 누가 쓸었는지를 조사시켜요. 그리고 이제 머슴을 부르는 거죠. 여봐라, 그 집에 가서 며칠 먹을 양식을 주고 오너라. 이 마당 쓸이에요. 가난한 집의 아낙네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에 나무를 캐가지고, 나물들을 캐가지고 부잣집에 들어가요. 그 부잣집 장독대에다가 그 상나무를 올려놓고 그 장독대에 있는 장을 퍼가지고 갑니다. 이거 도둑질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산나물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지내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울에, 그 성읍에 곡소리가 나지 않고 함께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성경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뒤에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더테이블 교회에 이렇게 나누는 이제 시간이 있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더테이블 교회의 간증 여러분 그 장승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죠.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정말 그 이 간판을 세우고 싶은데 그 정말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런 그 재정은 하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필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냥 저는 인사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냉큼 잡아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간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교회 간판도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 간판이 먼저 바뀌었다고 막 놀라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이거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 예배에 정말 정말 감동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로 예배하셨대요.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진 않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 예배를 지켜보셨던 그 장승리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참 그 공교롭게도 몰랐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부평제일교회 장모님 권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그 감사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장로님 권사님이 그 식사하시도록 장승리 목사님에게 이제 식사비를 보내주셔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만나가지고 사진 못 찍었다 그러면서 찍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모두 함께한 건데 제가 대표로 인사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극동방송 우리 모금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은 헌금이 이렇게 끝자리가 딱 떨어지는 헌금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딱 뭐 뒤에 끝자리를 맞춰가지고 헌금 맞춰서 이제 가져갔는데 뒤에가 27만 원이 딱 부족한 어떤 딱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27만 원을 맞추면 어떤 장비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탁 이름을 붙이고 우리 교회에서 했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이제 이거를 재정으로 안 메꾸고 싶고 분명히 이제 뭐 재정부에 말씀드리면 27만 원 메꾸어 주셨을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모아진 헌금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방송할 때 이거를 채워야 되겠다. 이 금액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옥동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요청드렸어요. 옥동중앙교회 성도님들만 들으세요. 이거 27만 원 지금 부족한 딱 요 금액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요 장비 하나 고가의 장비 하나 하고 싶은데 옥동중앙교회 성도님들만 예, 들으시고 요거 헌금해 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방송 시간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멘트를 하고 났는데 곧바로 문자가 오는데 27만 원 헌금합니다 하고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문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울산 축복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가능하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옥동중앙교회의 그 헌신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그 문자를 본 그 방송에 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 27만 원 그 짜투리가 레위기 23장 22절에 있는 반 모퉁이, 베지 않은 반 모퉁이, 다 줍지 않은 이삭,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방송을 하는 동안 얼마나 내내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작은 교회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상가의 작은 2층의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함께 이름을 올려서 그 장비 바꾸는데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인사도 제가 다 대신 받았어요. 최재호 목사님 최고래요.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이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하반기의 시간 내내 감사가 채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세고 헤아리면 돼요. 그러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저절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뻐할

0: 수 있다고요? 함께하면요.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 예배의 땅 소리와 함께 하반기의 삶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수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돼서 254명의 인질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100여 명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만 석방하자 이스라엘은 특공대에 보내서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고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작전에 성공해서 엔테베 작전 이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두 사람이 흥얼거리며 시작한 노래는 곧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로 히네마토브 찬양인데요. 히네마토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제에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을을 히브리어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베타힘, 감야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는 히네마토브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셨나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완벽하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의를 따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화려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작은 충성을 다하는 것.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근데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부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환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참 명확하고 단순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또 채우시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1727번님께서 신청하신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나무엔의 디지털 싱글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들었고요. 또 이어지는 곡은 강찬 목사님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시고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7358님,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자님 처음 만납니다 라고 첫인사 보내주셨는데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1727번님 신청해주신 신청곡 조금 전에 들려드렸고요. 7358번님께서요. 저녁 기도 시간 마치고 자주 듣는 곡 신청합니다. 로렌 데이글의 You Say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358번님의 신청곡 로렌 데이글이 부른 You Say 들려드렸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hra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폴 발로시가 부른 Offering 왕 되신 주 앞에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hrase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한편 맨솔 주민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과거의 생각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털어놓았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이 응수했다. 금방 끝날 거야.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나 주장했다. 샤다이 왕께 돌아가자. 이 고난을 끝내자. 네 번째 사람이 두려움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디아볼루스가 맨솔을 점령하기 전까지 맨솔의 석유관이었던 양심 씨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양심 씨의 말이 다시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맨솔 주민들에게 양심 씨의 말은 왕의 군사들의 고함 소리나 장군들의 함성보다 더 두렵고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그 무렵 맨솔에는 식량이 바닥났고 그들이 쫓던 쾌락 역시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과거에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 매력을 상실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맨소울이 마음의 평안과 잠잠함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장군들은 맨소울에 다시 한번 샤다이 왕께 항복할 것을 권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권면했다. 장군들은 맨소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들이 언젠가 항복하리라고 기대했다. 사실 불신앙 노인과 자유의지경의 변덕만 아니었다면 맨소울은 진즉에 항복했을지도 모른다. 디아볼루스는 광분하며 고함을 질러댔고 맨소울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왕의 장군들은 맨소울에 세 번이나 전령을 보냈다. 처음 맨소울의 전언을 알리러 갔을 때 나팔수는 먼저 평화의 말을 전했다. 샤다이 왕의 고귀한 장군들이 사그라져가는 맨소울을 긍휼히 여기고 있으며 맨소울이 스스로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불쌍한 맨소울이 자신을 낮추고 항복한다면 자애로운 왕께서 맨소울의 반역과 끔찍한 대역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잊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일을 반대하고 결국 패배를 맛보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수경지로 돌아왔다. 두 번째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나팔을 분 후 반역을 계속하는 것은 장군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맨소울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성벽 아래 뼈를 묻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 엄중하게 말했다. 나팔수는 주민들의 극심한 불경과 모독 때문에 장군들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남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1: 장군들께서 성문을 열라는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소.
0: 나팔수는 이 말을 남기고 수경지로 돌아갔다. 이 세 번의 권고 중 특히 마지막 두 번의 권고에 맨소울 주민들은 몹시 괴로워하며 고민하다 회의를 소집했다. 자유의지경이 귀의 문 위 성벽으로 올라가 장군들에게 회동을 요청하도록 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다. 결정에 따라 자유의지경이 나팔을 불었고 왕의 장군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하고 군사들과 함께 나타났다. 주민들은 장군들에게 당신들의 권고를 숙고했고 합의를 도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장군들이 다음의 조건에 합의한다면 그들과 한 백성이 되는데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1. 샤다이 왕의 통치하에서 불신앙경, 망선시, 용감한 자유의지경이 계속 메소울 전체와 성문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2. 위대한 디아블루스를 섬겼던 자들 중 누구도 집에서 쫓겨나거나 지금까지 맨소울에서 누렸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맨소울 주민들의 유일한 주인이요 위대한 수호자인 디아블루스의 통치 하에서 오랫동안 누렸던 권리와 특권을 계속 보장받는다. 4. 맨소울 주민들의 선택과 동의 없이는 새로운 법의 통치나 관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평화의 조건이요. 이 조건을 수용하면 당신의 왕에게 항복하겠소. 맨소울의 정신 나간 제안과 터무니없는 요구에 천둥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오 맨소울 주민들이여, 우리와의 만남을 청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는 진정 기뻤습니다. 우리 왕, 우리 주께 기꺼이 항복하겠다고 했을 때 더더욱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조건과 바보 같은 반대로 여러분이 걸림돌을 놓으니 나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리라는 소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맨소울의 오랜 원수, 늙은 일포스가 합의의 조건으로 이 제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샤다이 왕을 섬기는 자에게 이 제안은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부당함의 극치인 이 조건들을 우리는 무엇보다 경멸하며 거부하고 거절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맨소울이여, 만일 여러분이 우리 왕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샤다이 왕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상황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늙은 불신앙 시장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오 맨소울이여,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줄 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난 결코 이 같은 제안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압니까? 신하들이 조금이라도 정해진 선에서 벗어나면 불같이 화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오, 맨소울이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항복은 곧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내어주고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회개는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항복하면 왕이 여러분 중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본국에서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할지도 모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거나 크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을 만나려거든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때론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기도 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씩 바로 서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Hallelujah to the Lamb.
1: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Ron Canoli의 For the Lord is Good, Erwin Slaughter의 Mad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229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801번님은 하루를 극동방송 앱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앱 설치해서 이분도 들으시나 봅니다. 앱으로 설치하면, 솔직히 요즘 라디오를 이렇게 뭐차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앱으로는 어디서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분도 아마 앱으로 하루를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해주신 소원이란 찬양은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re. 그 존 레딕이 부른 God Turn It Aroun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

정확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의 위로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브래드 헨브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상담과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래드 목사님이 쓰신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두 번째,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을 땐 질문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는 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난 기도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을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범키의 찬양입니다. 공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잘 나누어야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들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분명 내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주님께서도 답을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요. 저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참 경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씩은 근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듣기는 하는데, 잘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가끔씩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대화의 요점도 정리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문 상담가인 브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해라. 기도 요청이라면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게 되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혜자의 찬양 연주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Lord, send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각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실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육아 때문에 아직까지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브래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위로할 때는 말을 더 아끼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외롭다고 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똥망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책임을 묻는 괴로운 소리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클 때면 우리는 낙심에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실패와 정죄를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예수나를 오라 한 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남궁 성옥의 걸어가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밥 카우플린의 만세반성 열린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사라 그룹스의 There is a Redeem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응제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흉흉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렇게 해야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은 험하고 나의 믿음은 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루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또 넓게 많이 또 펼쳐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함의 기쁨을 오늘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전화 또는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듣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스토어나 또 앱스토어에서 FEBC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예.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1: 네.
0: 예.
1: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0: 네.
1: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0: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예. 예.
0: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난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1: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0: 저는 경기도 쪽에.
1: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0: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다면 그
1: 그렇죠.
0: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1: 네.
0: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1: 그렇죠.
0: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1: 그렇죠.
0: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0: 시간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 가지고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이 공개도 했지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칸이 상인과 장사찜 운반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 왜곡과 속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안전원들에 대한 사상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급등했던 국제유가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용시장과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이 미국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후속 협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시설 검증 방식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 역시 합의문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역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과거 이란 핵 협상의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검증과 제재 해제 범위,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차가 큰 사안으로 꼽혀 향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재건 문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란 측은 양해각서에 페르시아어 공식본을 함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검증 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며 국제사회도 후속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산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22%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과 배터리,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새로운 산유국들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상회의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 건데요.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들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용 칸이 상인들과 장사짐을 실어 나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를 호송하던 안전원과 열차 승무 안전원이 단속한 사용 문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방 간 이동이 제한돼 열차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철도 관계자들이 웃돈을 받고 상인이나 물품을 몰래 실어주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날에는 상인들과 짐이 단속칸을 채우고 범죄자가 있는 날에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보다 장사꾼이 더 많다며 단속칸이 사실상 장사칸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련 승무 안전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철도 부문의 만성적인 부패와 뇌물 관행이 계속되는 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안전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안전국 학습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상적 해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 형식으로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안전원들까지 주민들이 쓰는 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이 안전원들의 사상적 기강을 다잡고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미국의 8억 달러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자금이 최소 37개국에서 식량 영양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파우 WFP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레바논의 기아 대응 활동 확대와 IT 실향민 가정 현금 지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피해 지역 식량 물류 공급망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세계식량계획의 8억 달러, 유니세프에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아동보호, 식수위생, 물류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최근 누적 판매량 100억 개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불닭 제품은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만 2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0개가 넘는 불닭 제품이 팔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식품업계는 최근 판매량과 성장 속도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강조한 저당, 고단백 제품과 강한 매운맛, 독특한 재미를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K푸드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콘텐츠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잿빛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내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7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m에서 2m, 서해 북부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탈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컬이라는 책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자라고 당부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네 번째,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을, 그 실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북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말라 극동방송 음반가운데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은다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

0: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송명희 찬송 시집에서 어찌하여 주님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있는 곳이 많으나 낯을 곳이 많지만 어찌하여 주님은 작은 구유에 임하셨습니까? 거처는 많으나 빈 곳이 없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거처는 없지만 나실 곳은 마땅히 않았지만 주님은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왜 쫓아야 합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4개월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 이옥희 선생님과의 이야기, 북한에서 어떻게 또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장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국이 중국인 줄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어여쁜 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수도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곳에서의 일상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이옥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사슴 공장에서 처음 이제 1차 탈북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 갔다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셨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탈북을 감행하셔서 그 3차 탈북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에 걸치다 보면, 물론 다 들키신 건 아니었지만, 보위부로부터의 감시가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그거를 또 피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신 거죠, 탈북 이후에?
0: 2004년도에서부터 25년도, 2025년 2월까지, 2월 25일 내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자고 시도하고 버스를 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됩니다.
1: 와, 20년 동안, 네, 중국에서 사셨어요.
0: 네.
1: 그것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로 사셨다고요.
0: 예.
1: 중국어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익히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청소하겠다는 것도 버버리처럼 손으로 밥 먹자 이렇게 청소한다 버버리처럼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1: 몸짓 언어로 해서, 예, 사셨어요.
0: 예.
1: 그럼 2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0: 예.
1: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0: 예.
1: 이 도전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동력이 뭐였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의 생활에 너무나도 지옥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그렇게 안 살리라, 이것이 첫째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중국에서 살 때 내하고 함께 하는 그 시아버지, 함께 하는 그 하는 그 사는 그 시아버지 누이가 예수님을 믿는
1: 기독교인이
0: 됐습니다.
1: 세상에.
0: 항상 그 늙은 나이든 분이 책상에 앉으면 여기에다 요만큼 십자표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와, 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 중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 못 듣고,
1: 네,
0: 무슨이라 하는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점차점으로 2년 3년 있다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놓고 듣는 게 나도 같이 듣게 되면서, 아, 이 세상에 하느님이란 게 있기나 있는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모하고.
1: 그 라디오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있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말을 마구 입을 하지 말라고 그 고모가.
1: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모분이셨나 봐요.
0: 어쨌든 그거까진 나는 물은 안 봤지만 그림에서 내보고 항상 식사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1: 세상에.
0: 이래서 내가 그건 또 뭐인가고. 그렇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0: 중국에 있을 땐 어쨌든 고모는 착한 분이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 이 대한민국에 오자고 태국에 도착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에서 살 때는 살벌하게 말하자면 악스럽게 사느라고 역하게 사느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이래 하면 악쓰고 이렇게 하던 나도 내 마음과 내 심장 속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태국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오시고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있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던 나한테도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야, 사람이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1: 어떤 건강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느끼셨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는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고모가 듣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곳에서도 바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우리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송이 너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단순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하나님은 첫째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개척해 주시는 말하자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면 뭐랄까 우리한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이다 하듯이 정말 우리한테 기본 스승은 그 어느 부모나 어느 형제나 어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의 스승입니다. 내가 갈수 있는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1: 아멘. 우리의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우리가 감히 그 간극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크잖아요.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가운데,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변하셨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발끝에 조각돌이 채우듯이 그렇게 살던 나, 내 마음이 지금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다 일어나서 첫째로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 하고 싶고,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기대 걸음걸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어쨌든 하고 싶은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 건지를 건져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켜주세요. 걸음걸음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연히 내 스스로가 누굴 찾는 것이 없이 무슨 엄마나 내 딸이나 동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지기도 힘듭니다. 아버지, 난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일은 좋은 직업을 지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 정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0: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고향 청진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

0: 바랍니다.
1: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님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축제의 장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해의 반년을 지나가면서 대지가 달구어지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곧 우기로 우리나라는 접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른 아침 지금 이 시간에는 몸을 깨우는 따뜻한 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의 물 한 잔, 특히 따뜻한 온수 한 잔의 힘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모두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후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님께 면류관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이제 오늘 요나 3장입니다. 요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불순종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징계하시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살려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 부르심.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약한 요나를,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요나의 이런 모습은 니느웨와도 좀 닮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강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완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될 때 평균적으로 한 8번 정도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있다고 그러죠. 어디를 갔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다른 데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라는 권면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의 전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그 전도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쓰고 우리의 입술을 유효하게, 능력 있게,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언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는데 거절하고 도망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박해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걸리고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자, 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 요나 1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향하여

향하여 외치라. 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요나가 기분이 나빠서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하나님이 명한 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듣기에 싫고 내가 전하기 싫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 1장에서는 요나가 외쳐야 될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나에게 말씀하신 3장 2절의 이 말씀은 내게 명한 바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명한 바라는 건 뭐냐?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것이면 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내가 전하라고 하든 네가 마음에 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서 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걸 하냐. 저 니느웨 저 강박한 인간들 다 벼락 맞아 죽어야지.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툴툴대고 그게 내 판단은 내려놓고 기꺼이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한 말을 선포하라고 하자 요나가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죠. 근데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죠. 참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어남이,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한 일어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일어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정말 악독하다고 소문난 니느웨. 자, 니느웨를 갔더니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3절 중반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사흘 동안 걸으면 보통 이제 하루에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한 2, 30km씩 걷는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멀게 걸을 때 이제 느껴지는, 예를 들면 복음도 전하고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는 하루에 10리길. 10리면 4km 정도 되니까 한 3일길이면 12km 정도 되죠.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는 최고 전성기 때 약 12.5km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 둘레가 12.5km니까 꽤 넓죠. 자, 그 거리를 쭉 하고, 물론 이제 둘레일 수도 있고, 직진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표현은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좀 직역에 가깝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귀한 성읍이죠. 요나에게는 도망가고 싶은 성읍. 4절에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동안. 근데 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요? 3절 중반에 보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간 해야 될 사역을 딱 하루만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외형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최선을 다해 3일 될 때까지 밤낮 꼴딱꼴딱 세가면서 모든 사람 만나면서 해야죠.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고작하는 게 뭐냐? 하루 동안 간 겁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일체 없어요. 딱 한마디. 야, 40일 지나면 너희를 완전 뒤집어져 버릴 거야. 폭삭 망할 거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의 없게 사역합니까? 외형적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와 순종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기쁘게 순종케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무너지래. 정말 성의 없게, 야 임마, 니들 40일 지나봐봐. 쫄딱 망한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5절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니,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애도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슬퍼하며 굵은 배옷을 입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니까 6절에 그 일이 어디에게로? 니느웨 왕에게로 들림에. 아니,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들으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위하지라. 재위하졌다는 건 정말 큰 탄식.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까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왕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거죠. 풀뿌리로부터 위로 올라온 거죠. 보통 이제 선교 전략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다운탑 방식이 있습니다. 왕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밑에 전체가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밑에로부터 뿔뿌리부터 잘 믿어서 위까지 올라가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러자 왕은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사람,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다 굵은 배옷을 입고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하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회개하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하나님 망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또 마음을 바꾸시나, 변덕이 있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진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내가 어느

0: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또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멸망한다고 선언하고 이들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악한 데도 가서 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라도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들이 돌아오는 건 얼마나 큰 능력 있고 기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한대 맞고서는 해야 될것 같으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없이, 성의 없이 겨우 딱한 번, 하루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40일 지나면 무너져.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 나 좋자고, 내 마음에 만족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싫다 그러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주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거기서 외치는 40일 후에 니느웨의 멸망은 요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멸이 되든 말든 요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를 하네요. 왕을 비롯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과 함께 대대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을 보시며 니느웨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죠. 더구나 이들이 죄를 고백하는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 신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드린 회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로 요나의 예언은 묻혀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묵상하신 대로 승리해 주십시오. 샬롬.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에는 사울왕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평생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흘린 눈물은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대했기에 원수의 죽음을 기뻐했거나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겠지요. 그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 일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로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겠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경쟁자가 곤경에 처하면 고소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회로 삼지 않고 기도하는 참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218장, 새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하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43장,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란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은혜고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안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간 지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아마도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나요? 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금욕적이고 즐겁지 않다는 오해가 있던 시절에 구원은 받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학자 에머슨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현재만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미래에도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은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부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구원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구원은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복음 전파를 미루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위해 배우고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만 중요시하는 세상 질서를 과감히 뿌리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질서를 거슬러 진실한 사랑을 하고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가정의 위기, 교사의 권위 하락,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교회의 분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서로를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가면을 쓰고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어지고 본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가면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고 입술의 말과 얼굴빛과 마음의 생각이 환하게 보이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진솔한 만남이 우리 사이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드립니다. 별일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슬퍼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별일 아닌 것을 자랑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하면 어리석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보호해 주옵소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나도 한 번쯤 해도 되겠지.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아주 미미한 것인데 뭐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일상에서 부딪히는 유혹들을 나열해 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데요. 정말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주실 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공동체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첫째,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오늘은 그 피난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역을 인정하고 도망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곳곳에 돕는 손길을 두세요. 그중 하나가 이방인 이때예요. 19절에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방인 개종자이자 망명자인데 공연히 남의 나라 내란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까 다윗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하며 돌려보내려 합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믿음을 남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명 생활을 감당 못할 수 있고 특히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교회의 내란에 휩쓸리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답하죠?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때는 자기가 이 나라에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 떠나는데 어찌 한 주인을 안 섬기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도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화된 것이죠. 이것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은 감화된 게 아니라 제각기 이해타산으로 유리하다고 여겨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충성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감화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말로 가르쳐 충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그 사람이 감화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합니다. 모두가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온땅 사람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솔선수범에 앞서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너니 기드론 시내는 탕류, 곧 어둡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천년 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죠. 다윗도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면서 건너 광야 길로 갑니다. 이 광야는 징계의 장소인 동시에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갈때 나와 함께하게 된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면서 건너고 있는 어두움의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앞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의 어두운 탕류를 앞두고 마지막 집이라는 뜻의 벤메르하게 있지요. 이렇게 쫓겨 도망칠 때 그곳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기다립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라고 해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이 블레셋 전장에 언약궤를 메어간 것과 다르지 않지요. 열다섯 광야를 지나온 다윗은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궤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처벌에 자신을 맡깁니다.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 제사장 사독과 두 아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압살롬 곁에 있는 아히도벨의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세의 구원의 모략에 이들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지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내밀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분 손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떼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해 마음이 요동치다가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고1 때 누군가가 제 고가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저는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지요. 부모님은 제가 울자 시끄럽다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셨어요. 또 네가 학교에서 너무 나대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며 이 상황을 큐티로 해석하라고 하셨지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인류애가 바닥났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친구들을 의심했습니다.

0: 2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사건의 주권자가 되어 악에 바쳐 도둑을 잡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의 권면대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제가 친구들을 의심하고 정죄했음을 털어놓았지요. 경멸의 눈빛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너무 이해된다. 나였으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라며 저를 따뜻하게 공감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 후 저는 남은 고일 생활을 무난히 보낼 수 있었고 훔친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회개라는 가장 값진 유익을 얻었어요. 제가 앞으로도 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열심과 감정이 앞설 때마다 오늘의 큐티 간증을 다시 읽겠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를 함께 적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는 충성스러운 이때도 있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독도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이때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축복하며 언약궤도 자기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도로 돌려보냅니다. 가장 어두운 기드론 탕류를 울며 건너가 광야로 향하면서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모든 것을 주권자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어떤 탕류를 건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며 건너면서도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붙들고 예배와 기도조차 제 뜻을 관철하는 카드로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징계인 동시에 훈련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해타산으로 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위해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분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광야 같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늘 말씀 잘 듣고 선한 왕 중에 선한 왕 그러면요 고난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경이 되는 1절 보니까 그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사밧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대1로부터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세 나라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마음 몇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위기고 바람 앞에 등불이고 큰 두려움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 났습니다. 무슨 결론이 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고난과 위기는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기도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 없겠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 없겠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요사밧이요, 그 많은 왕들 중에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로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더 나에게 큰 유익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더 성경적이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요사밧이 믿음과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런 어려움, 환난 앞에서도 가장 먼저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금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도 위기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뜨문뜨문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는 즉시 요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금식하고 바짝 매달리고 바짝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금방 해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뜨문뜨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금식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면 금방 이 문제 해결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자기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압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한번 금식하고 주님 앞에 한번 눈물 흘리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한테는 뭔가 없고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즉시 주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했던 요사밧

다시 이제 백성들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리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다, 예루살렘 나오면 곧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 이긴다, 주의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긴다, 담대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뢰가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아만.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멘이 나왔어요. 뜻은 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원어대로 풀이하면 아만, 아멘이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대상을 확실하게 믿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어떤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다.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아만,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그 선포를 한 후에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이상한 형태, 이상한 포맷으로 전쟁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면요, 맨 앞에 누굴 세웁니까? 특수부대, 특공대, 제일 싸움에 능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세워가지고 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전쟁은 이상한 게, 이제 찬양대 큰일 났다. 전쟁에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먼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찬양대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God first,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찬양이었고, 네 번째는 전도고, 다섯 번째는 감사. 예, 감사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이기 때문에 감사를 넣었지만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말기찬 전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333 경건운동인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여러분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밤중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런 복음 전하는 게 죄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는 거예요. 나는 로마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 하기도 전에 죽도록 뚫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은 어떤 채찍인 줄 아시죠? 채찍 끝에 고래뼈나 쇠 방울, 쇠구슬 같은 것을 달아놔가지고 한번 맞으면요 살이 푹푹 뜯기는 그런 엄청난 살인 무기가 채찍입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그 어두운 밤중에, 완전 빛이라고 없는 그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진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참 찔림이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이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입니다. 여러분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은 누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물론 내 가족들이 가까이 있죠. 또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있죠. 여러분 성도들보다 더 가깝게는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이 저와 가깝게 있죠. 매일 만나니까.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 수시로 나의 얼굴을 보죠. 과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들려주는 말, 내가 들려주는 음성이 비비원불 아닙니까? 비비원불. 비비원불이 뭐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비비원불 말이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비비원불은 들려주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젓하게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기도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에게 들려준다면 그럼 바로 그 모습이 전도고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비비원불을 들려주지 마시고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도 자기 장인이자 여러분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녀가지고 여러분 10여 년 동안 15번 주부 거부를 넘기면서 그냥 광야에서 동굴로 이 동굴 저 동굴 여러분 옮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밤중에 한밤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띄워주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서 다윗도 동굴에서 다 깜깜한 한밤중에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바울도 뭐라고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 통합 측에 큰 어른이 계세요. 노량진 교회 림인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며칠 전에 101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 목사님들하고 이게 최성규 아나운서가 하는 그 간증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공산지하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목숨 내놓고 목회를 했다. 내가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그때 내 동기들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순교한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평생 목사 중에 목사, 목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미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잠깐만 정리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산치하에서 목숨 내걸고 목회했는데 그때 잘못 입던 그 다음에 잡혀가서 이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펄펄 끓어오르는 그 신앙심과 열정 때문에 전혀 그것이 힘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고난 위기가 뭔가 하면 영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권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와 비례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예배당 잘 짓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전자제품과 같아가지고 나에게서 그냥 전기 콘센트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혀 소용없듯이 마치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콘센트가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역사하시면 내가 영권이 살아있으면 펄펄 끓는 신앙과 뜨거운 열정 가지고 얼마든지 공산치하 내려도 순교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송축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대지,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자, 재밌으니까 재미있는 반응을 하시면서, 자,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보물찾기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보물찾기예요. 이런 보물찾기 다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도 보물찾기 하는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했다 안 했다 있는데, 목사님도 어릴 때 보물찾기 해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시작 하면요, 어느 큰 야외 가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물 숨겨놨습니다 하면요, 와 하면서 흩어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위에도 보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도 들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휴지통도 드셔보고, 어떤 사람은 의자 밑에도 보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 찾기를 거의 이제 의욕 없이 하거나 잘 못 찾았어요. 그러면요, 또 오지랖 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친구가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동일한, 너 하나도 못 찾았나? 못 찾았다. 그러면 하나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 얻은 거 가지고 선물 받고 그런 적이 있었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와 같은데, 보물찾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확실한 것은, 있기는 다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기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있기는 다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에 없는 줄 알았던 히든 갓, 숨어 계신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복병을 숨겨둔지 모르겠지만 그 숨겨둔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먼저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끼리 자중질이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죽는, 여러분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전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애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곳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복병을 두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복병을 두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대요. 여러분, 이 복병을 두어 할 때 두어가 뭔가 하면요,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그게 이뻐가지고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그래서 좀 무식한 말로 즉석떡볶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급조해가지고 복병을 갑자기 숨겨둔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셨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숨어 계셨을 뿐이지 이미 과거부터 복병을 다 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보물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이미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복병을 뒀는데 그 복병이 언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가,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숨겨뒀던 복병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수많은 돈을 여러분 투자해도 세상 문화 우리 못 이깁니다. 교회가 아무리 앞서간다 해도 세상의 그

수백억, 수천억의 그 자금력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끼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과거도 준비하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그 복병을 두시면 복병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1이 아니라 여러분 30대 1, 300대 1로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하시면 이기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고 의지한 자가 찬송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능히 이기는 전쟁의 역사 승리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노래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 마지막으로 읽을 텐데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이 26절 마찬가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26절 앞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6절부터 한번 풀어보면요 여기 브라가 골짜기가 나옵니다. 근데 브라가 골짜기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찬송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축복의 골짜기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옛날에는 전혀 그게 이름이 없었는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거기를 무엇이라고 불렀더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그런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 시골, 제 고향도요 말이죠 가보면요 산으로 막 둘러싸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골짜기 이름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냥 지금도 골짜기 이름을 한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골짜기 군데군데 있는 그 골짜기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다 지었겠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 이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 교회 공동체에 큰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아듣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가 없었다면 그 골짜기는요 그냥 더구와 들판에 있는 한 무명의 골짜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가운데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감사와 축복의 골짜기로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이름을 누구든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큰 승리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큰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연단을 견디고 나서 불덩이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동열이라고 하는 불화가 골짜기에 놀라운 축복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화가 골짜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드고와 들판에 문명의 골짜기를 끝나버린다니까요.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합니다.

0: 그러니까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대로 격세지감 아닙니까? 격세지감. 지금 요사밭이 곧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복병을 두어 전쟁에 승리하겠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그도도 다 못 걷고 가져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냥 잘난 척 제발 하지 마시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은 어렵지만 그 전쟁을 치른 사람만이 이런 전리품을 찾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피하지 마십시오. 자꾸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맞짱을 뜨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설교 온 거 없는 말인데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신의 한수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신의 한수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항상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어떤 말을 하는가 주인공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게 따라가지고 영화가 획획 방향 전환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인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에게는 이 세상이 놀이터지만 하수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과도 같다. 이런 거는 좀 적으세요. 이게 제 원고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누굽니까? 어려워도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나갈 때 복병 숨겨뒀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까 목사님 보셨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염려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믿음이 확 있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래 한번 붙어보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찬송 안 하고 비비원불만 하는 사람은요 늘 사는 게 막 지옥 같아가지고 언제 주님 날 부르시노 하면서 늘 여러분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수는 세상이 놀이터와 같지만 하수에게는 세상이 지옥과도 같다. 신의 한수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판 붙어볼 여러분 찬스가 왔어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병을 숨겨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함에 나갈 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무명에서 불화가 골짜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을 얻게 되고 여러분 수많은 전리품들이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44-7833번 02-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한울숲교회 강남욱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여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보는데 이 완전하다는 말씀, 완전하다라는 말에 참 감동이 왔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기준과 원칙들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시대가 바뀌면서 상식도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사이의 약속도 또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세상의 시스템도 시간이 흐르면 낡고 변형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함, 완벽함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말씀으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점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1%도 부족함 없이 이 말씀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한대요. 완전하다. 히브리어로 타밈을 의미하는데 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완전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짱짱 성

현장 암송, 또 생방송으로, 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소리 대신에 가만히 들려오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의 목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또 오늘 이 시간 귀한 찬양. 여러분 지난주 옹기장애를 연결했었잖아요. 그때 영상을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하면 좋겠어요. 옹기장애가 40주년 기념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불렀던 멸류관 가지고 찬송 메들리. 이 시간 영상 찬양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하시죠.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있었던 그 실황 영상을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화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구은희 권사님 맞죠? 정말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김정란, 강태욱, 주승철, 최정은님, 신미영님, 루투님, 그리고 정희정님도 와 정말 귀한 화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4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있었던 찬송가 메들리를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이 시간 함께 또 보면서 영상 찬양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백은실 사모님도 만나볼 텐데요.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참 어찌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완전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짱짱 성경 암송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벽한 나침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기대어 볼 때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성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은 그 영원하고 확실한 기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세상의 다른 지식을 섞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말씀 속으로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은혜가 좀 미리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제식스티언 워십밴드의 또 찬송가 앨범에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금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로운 찬양 오늘 우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침 나아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기도가 나오실 것 같아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라는 목소리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짱짱 성경감성 생방송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을 좀 불렀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자,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백은실 사모님 연결할 텐데요. 찬송 한 곡을 부르고 듣고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면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고요. 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문자 메시지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좋은만 검색해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영상을 보니 더 좋아요라고요. 배종주님도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바게뜨님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씻겨서 거듭나겠다라고 힘있게 찬양하셨고 이명희님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리님 우리 임용필 형제님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힘을 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대표님이시죠. 박지혜님 한복주님 유아람 김감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그리고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 찬송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멋진 도우미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한 주는 평안하셨습니까?
1: 한 주 잘 보냈고요. 우리 짱짱 성경 암송 가족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0: 어떤 말씀이에요?
1: 저희 지난 주일 말씀 때
0: 예.
1: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만나를 매일 먹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홍해를 건너고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싶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도 가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저는 뭔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1: 기대가 됩니다.
0: 자, 네. 오늘 우리의 도우미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2: 네, 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고요.
0: 예.
2: 이렇게 강의 가는 곳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사모님은 극동방송 직원보다 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1: 몸소 체험하실 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구호도 잠시 후에 외치고 시작할 텐데 사모님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 오늘 저희가 같이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읊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오늘 이 말씀 어떤 분들에게 좀 어떤 적용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모님?
2: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정말 많잖아요.
0: 예.
2: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가 기대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될 텐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자, 오늘 이 복되고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저는 능력을 주시고 또 행하실 줄 믿고 자 오늘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선포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1: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2: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1: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2: 네,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1: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0: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1: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0: 높으며.
1: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 내
0: 내
2: 생각은
0: 생각은 너희의
2: 너희의
0: 생각보다
2: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1: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내
2: 내 생각은
0: 생각은
2: 너희의
0: 너희의
2: 생각보다
0: 생각보다
2: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1: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입니다. 시작. 내
0: 내
2: 생각은
0: 생각은
2: 너희의
0: 너희의
2: 생각보다
0: 생각보다
2: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2: 내
0: 내
2: 생각은
0: 생각은
2: 너희의
0: 너희의 생각보다
2: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2: 내
0: 내
2: 생각은
0: 생각은
2: 너희의
0: 너희의
2: 생각보다
0: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1: 자, 저희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 이는
0: 이는
2: 하늘이
0: 하늘이
2: 땅보다
0: 땅보다
2: 높음
0: 높음
2: 같이
0: 같이
2: 내
0: 내
2: 길은
0: 길은
2: 너희의
0: 너희의
2: 길보다
0: 길보다
2: 높으며
0: 높으며
2: 내
0: 내
2: 생각은
0: 생각은
2: 너희의
0: 너희의
2: 생각보다
0: 생각보다
2: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1: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 이는
0: 이는
2: 하늘이
1: 하늘이 땅보다
2: 땅보다
0: 높음
2: 높음 같이 같이
0: 내
2: 내
0: 길은
2: 길은
0: 너희의
2: 너희의
0: 길보다
2: 길보다 높으며
0: 높으며
2: 내
0: 내 생각은
2: 생각은
0: 너희의
2: 너희의
0: 생각보다
2: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1: 자, 우리 계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정 PD님, 지금
0: 네.
2: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좀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경자님, 백은주님, 김명순, 서정희, 원용곤, 박숙희, 히야스토리님, 바게뜨님 외에도 지금 바게뜨님은 아멘,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0: 아멘,
2: 있습니다라고
0: 아멘.
2: 하시는데 저희도 아멘이 나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세번 한번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0: 이는
2: 하늘이
0: 하늘이
2: 땅보다
0: 땅보다
2: 높음
0: 높음
2: 같이
0: 같이
2: 내
0: 내
2: 길은
0: 길은 너희의
2: 너희의
0: 길보다
2: 길보다
0: 높으며
2: 높으며
0: 내
2: 내 생각은
0: 생각은 너희의
2: 너희의
0: 생각보다
2: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2: 이는
0: 이는
2: 하늘이
0: 하늘이
2: 땅보다
0: 땅보다 높음
2: 높음 같이
0: 같이
2: 내
0: 내
2: 길은
0: 길은 너희의
2: 너희의
0: 길보다
2: 길보다
0: 높으며
2: 높으며
0: 내
2: 내 생각은
0: 생각은 너희의
2: 너희의
0: 생각보다
2: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2: 이는
0: 이는
2: 하늘이
0: 하늘이 땅보다
2: 땅보다 높음
0: 높음
2: 같이
0: 같이
2: 내
0: 내
2: 길은
0: 길은
2: 너희의
0: 너희의
2: 길보다
0: 길보다
2: 높으며
0: 높으며 내
2: 내 생각은
0: 생각은
2: 너희의
0: 너희의
2: 생각보다
0: 생각보다
2: 높음이니라.
0: 높음이니라.
2: 이사야서
0: 이사야
2: 55장
0: 55장
2: 9절
0: 9절
2: 말씀.
0: 말씀.
2: 아멘.
0: 아멘.
2: 좋습니다. 와.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방송 가족들이 정말 아마 적용을 하실 텐데 각자마다 아마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볼수 없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2: 예.
1: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기대와 다르더라도, 또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좋아요.
0: 아멘.
2: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모님, 오늘 말씀 한번더 암송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본인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시작. 이는
0: 이는
2: 하늘이
0: 하늘이 땅보다
2: 땅보다 높음
0: 높음
2: 같이
0: 같이 내
2: 내
0: 길은
2: 길은
0: 너희의
2: 너희의
0: 길보다
2: 길보다
0: 높으며
2: 높으며 내
0: 내
2: 생각은
0: 생각은 너희의
2: 너희의
0: 생각보다
2: 생각보다
0: 높음이니라.
2: 높음이니라.
0: 이는
2: 이사야서
0: 55장
2: 55장 9절
0: 9절
2: 말씀.
0: 말씀.
2: 아멘.
0: 아멘.
2: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자, 예정 PD님,
0: 네.
2: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통닭 상품권
0: 와.
2: 5분 선정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번 좀 선정해 볼까요?
0: 저는요,
2: 예.
0: 루트님께 보내드리고
2: 오늘 아, 열심히
0: 싶은데요.
2: 참여하셨죠?
0: 할렐루야라고
2: 예.
0: 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하시고, 특별히 태극기 모양 이모티콘까지 보냈다는 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루트님께 보내드립니다.
2: 좋습니다. 그리고요.

0: 저는 아이디 남궁 옥분과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이디 남궁 옥남.
1: 남궁
0: 이름이신
1: 옥남.
0: 것 같아요.
1: 네.
0: 남궁 옥남.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경 구절 이렇게 암송하게 되네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통닭 상품권 잘 보내드리겠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좋은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도 지금 저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반짝반짝 뜨고 있을 겁니다.
0: 맞습니다.
1: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한 분 더 선정했습니다. 통닭 상품권 받으실 분
1: 누구실까요?
0: 아이디 남은숙.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1: 남은숙.
0: 처음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1: 와, 잘 오셨습니다.
0: 남은숙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댓글 남기신 거고. 자, 잠시 후 찬양 후에 오늘 말씀 암송하실 분이세요. 따라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외울 수 있겠다 하신 분들 계시는데 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으로 같이 했고요. 자, 짱짱 성경 암송. 예정 PD님, 네. 오늘 한 분이 연결된 것 같죠?
1: 네, 아까 앞서서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서 특별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바로 판문점 교회 박봉진 목사님을 연결해서 극동방송을 너무 사랑하시고 애청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인데요. 연결해서 암송도 하고 또 귀한 나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와, 네, 이 판문점 교회에서 그런지 목사님 그 사단장님 인터뷰
1: 뭔가 장군의 느낌이 나지.
0: 아, 이게 정신이 네. 확 드는데요. 지금 여기가 군인이라면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고.
1: 자,
0: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와. 목사님. 목사님 먼저는요. 저희가 이제 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듣기 전에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2: 네. 자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온 지금 네. 국민들이 듣고 있고요. 우리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님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시작.
2: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한 소절씩 따라서 한번.

0: 하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 아멘. 아멘.
2: 와.
1: 사실 처음에 좀 아슬아슬하게 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한 소절 한 소절 읽으셨을 때 안심했습니다.
2: 네. 아, 좋습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저희가 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아니, 목사님, 지금 판문점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판문점 앞에 있습니까?
0: 아, 판문점 교회는 DMZ 안에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대통령 회담 장소 판문점에 가까이 있습니다.
2: 와.
1: 와, 정말.
0: 북한 네. 군사 분계선이 400m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 있는 교회이죠.
1: 와, 북한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2: 근데 네. 판문점 교회가 네. 한 50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은
0: 네, 그렇습니다.
2: 몇 년째 목회를 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0: 저는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그럼 한 교회 네.
2: 저는 성도님들이 누굴지도 궁금해요. 성도님은 네. 누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0: 성도님들은 대성동 마을의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계시고 예. JSA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이 나옵니다.
2: 몇 명 정도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되세요?
0: 그건 공개하기 어려운데 많지 않습니다.
2: 그만큼 그 자리에서 네. 수는 많지 않아도 묵묵히 네. 그 목회 현장에서 지키고
1: 장병들과 네. 또 그분 그 주민 마을
0: 저희가 엑스폴로 74 네. 빌리그람 전도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1: 네.
0: 네. LG전자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1: 지금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판문점 교회 그 외관 사진이 띄어져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2: 교회가요, 목사님. 정말 네. 아름다운데요?
0: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2: 우리 교회 십자가를 북한 땅에서 볼 수가 있나요?
0: 아, 볼 수 있죠. 야간에 불을 못 켜게 합니다.
2: 야간에는
0: 사격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2: 밤에는 빨간색 십자가 불을 켤 수는 없군요.
1: 켤 수는 없다.
0: 네, 그렇습니다.
2: 참, 하나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켤 수 있는데
1: 네.
2: 그쪽으로 가면 이 경계선에 가면은 이게 하여튼 여러모로 또 통제가 될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2: 그만큼 긴장되는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어떻게 또 이 그 DMZ 안에 있는 정말 이 특수한 교회에 가게 되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2: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목사님?
0: 네, 제가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께서 수석 부목사를 하고 파주 금촌의 샘물교회를 2002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2: 예. 예,
0: 8년 정도 목회를 재미있게 하다가 건물 주인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교회를 문을 닫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그 뜬금없는 말씀인데
2: 예.
0: 종아 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래?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하는 DMZ 안에 판문점 교회로 와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1: 와. 우리가 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 예.
1: 목사님이야말로 예. 정말 어찌 보면 땅끝으로 복음 전하러 가신 정말 사명의 목사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2: 우리
0: 제자를 네. 빌려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 감사드릴 것은
2: 예, 예.
0: 엑스폴로 73 빌리그람 전도집회에서 통역을 하셨지만
2: 예.
0: 저희 교회 한 두세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와서 이렇게 예, 찬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이야, 어린이 합창단이,
1: 어린이 합창단이
2: 그곳에 갔을 때
1: 네.
2: 목사님 어떠셨어요? 판문점에 우리 장병들도 봤을 것 같은데
0: 네네 너무 좋아했죠. 야, 그 저희 판문점교회 어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 좋아했습니다.
1: 저는 궁금한 게요. 아까 그 400m라고 했잖아요.
2: 예.
1: 400m면은 이렇게 북한 군사분들도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0: 네, 북한 사람들도 날씨 좋은 날은 보이고 농사

0: 있는 것도 보입니다.
1: 그럼 이렇게 좀 악기를 이용해서 크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게또 들리지 않을까라는
0: 울리면 들리겠죠.
1: 들리나요, 목사님?
0: 여기는 이제 유엔사 소관이기 때문에
2: 예.
0: 출입 승인 신청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JSA 공동경비구역 장병들은 북한 병사들하고 한 2m 사이에서 방구소를 들으면서 근무하는 긴장된 곳이죠.
2: 그렇죠.
0: 또 판문점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회 하실 때에도 예배당 안에 두 명이 서 있고 또 밖에 화장실 가도 따라오는 그런 좀 약간 으시으시한 곳입니다.
2: 어쨌든 긴장 가운데, 통제가 있구나.
1: 네, 긴장 가운데 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네,
0: 아니, 그렇지만 73년 동안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2: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또 이게 챙겨주셨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목사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요. 복음 통일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 꿈꾸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일 정말 그 땅을 향해서 북한 땅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예수 안 믿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좀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없는 피흘림이 없는 그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속히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 사역에도 앞장서서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 예. 오늘 목사님 저희가 49분까지가 좀 정규 방송이어서요. 49분 이후에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님과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는데 예정 PD님
1: 네.
2: 너무 기대가 되고요.
1: 네.
2: 잠시 후 우리 49분 이후에 유튜브 상에서 우리 박봉진 목사님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개인적이고 조금 더 그 간증들을 좀 나누면
1: 깊한
2: 좋겠죠.
1: 깊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또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2: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댓글로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좋아요. 판문점교회 우리 박봉진 목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혜정이었습니다.
2: 기술의 우리 윤석준 오영은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고요. 잠시 후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위기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험한 일을 생기고 건강한 사람이 암병으로 진단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갑자기 가게가 부도나고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사실은 사실대로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사실 앞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다른 해결책을 찾기에 동분서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 근심과 좌절하는 사람, 각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유다왕 요사밧에게도 신하로부터 급한 보고를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적군들과 싸울 능력도 없고 민족 전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요사밧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대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화가 변하여 도리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만났느냐? 1절 본문에 보니 그 후에 그랬습니다. 즉 은혜 받은 후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하여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깨달은 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근진받고 또 19장 1절에 보니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할 그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는 순간 사탄의 레이더에 탐지가 되므로 적극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또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방학도 휴가도 없습니다. 사탄은 잠도 안 잡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마치 생선이 생기면 똥파리가 귀신같이 찾아오고 몰려오듯이 은혜 받고 나면 경계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통째로 빼앗기고 맙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의 세 번 시험이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좀 받아도 사탄은 먼저 알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거든 비행기 타고 가십시오. 물론 사탄은 영물이니 택시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빨리 알고 먼저 가서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십자의 군사들입니다. 군인같이 깨어 있어서 늘 전투할 준비 자세를 갖춰야 살아가야 합니다. 요사밧은 위기를 만나자 3절에 보니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는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선교하는 데 큰 체험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에 긴급조치 이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도를 일으키고 기도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하나님께로 가져옵니다. 주여 위기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기적은 빈손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어부로서 쌓아온 경험도 있고 누구보다도 익숙한 그런 바다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물고기로 가득 찬 능력 있는 어부의 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텅 빈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산책하듯 걸어가고 놀러가듯 뛰어가리.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고 결과도 있어야 하고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빈손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 소년의 도시락, 광야의 마른 막대기.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비로소 기적의 시작이 된 거죠. 혹시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가득 찬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빈손에서 시작되니까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0: 크리스천들의 특별한 이야기 FEBC 초대석. 네, 크리스천들과 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FEBC 초대석.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죠. 하지만 활자로만 접했던 성경 속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성경의 사건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고 당시 사람들의 삶과 또 시대의 모습도 한층 선명하게 그려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역사와 또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전하며 향긋한 빵의 온기까지 함께 나누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예성지연구소 안기숙 소장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적 안기숙 목사이고요. 성지연구소를 운영한 지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다운동에서 네. 노엘 성지연구소라는 성지연구소를 개원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노엘 성지연구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는데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성지연구소에서는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볼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성서의 물품들을 볼 수 있는 것. 성지 순례를 가면은 우리가 쉽게 없잖아요. 네. 기념품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종교계획지까지 시리아 레바논까지 네. 가는 곳마다 다.

0: 모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 작지만은 그
1: 네.
0: 하나 소품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성지 연구소에 전시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이 더 가깝게 또 흥미롭게
1: 네.
0: 재미있게 또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1: 네. 정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지역이나 어떤 문화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전시해 놓으신 그런 연구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0: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1: 네.
0: 때로는 이제 성지와 관련된 설교 내지는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강의도 하시고요.
0: 네.
1: 이야, 그렇군요. 저는 사실 성지순례를 아직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게. 네, 그래서 좀 폭넓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데 우선은 궁금한 게요. 몇 점이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0: 헤아려보진 않았어요. 그
1: 네.
0: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깜짝 놀리고 몇 개냐고 물었는데 이제 한번 헤아려볼게요.
1: 네,
0: 예, 아직
1: 알겠습니다.
0: 안
1: 나중에 꼭
0: 열어봤습니다.
1: 알려주세요.
0: 네.
1: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옷이나 이런 건가요?
0: 옷도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 기도 숄
1: 네.
0: 걸쳤던 기도 옷부터
1: 와.
0: 시작해서 토라, 예,
1: 성경,
0: 토라부터 예,
1: 네네.
0: 그러면 메노라, 메주자 뭐 이런 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들 내지는 뭐
1: 네네.
0: 하다못해 이집트 같으면 파피루스와 관련된 것들 뭐다 있습니다. 오셔서 보셔야 돼요.
1: 이야, 이건 정말 말로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0: 네.
1: 그렇군요. 근데 지하에 이제 전시장이 있으시고, 또 1층에서는 카페가 있고, 그런 구조라고 들었어요.
0: 네, 1층은 한라빵집이라고 해서
1: 네.
0: 우리가 성수에 가면 한쪽에는 메노라, 촛대가 있고 한쪽은 진설병 열두덩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1: 네네.
0: 열두덩이 빵을 히브리어는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성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빵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복수형이다 보니까 할로트 뭐 이렇게 그런데
1: 할로트.
0: 예, 그런데 한 개. 는 할라라고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할라빵을 빵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 네.
0: 제사장들만 먹던 빵을 예수님의 살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할라빵집 이렇게
1: 이야.
0: 했어요.
1: 저는 사실 한라빵이라고 하는 그 빵이 성경 속에 존재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한라빵은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빵들과 어떤 게좀 다른 건가요?
0: 뭐 오늘날처럼 뭐 버터를 넣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1: 네.
0: 그냥 물하고 반죽해서 돌 위에 구웠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엄마 빵 줘, 떡줘 하는데 니는 미우니까 이거 돌이나 먹어 이러고 던져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돌
1: 네.
0: 위에 구웠으니까.
1: 예.
0: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는
1: 아.
0: 빵이 한 덩어리 덩어리였을 거고 지금 저기 한라빵은 지금 현재 한 유대인들이 한 500년 전부터 이렇게 꼬아서 지금 제 한라빵을 매주 샤밧 때 먹거든요. 그래서 그 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이 좀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뭐 내용물들이 조금 다르죠. 그때 당시하고는.
1: 그러면 이제 이 노예 성지 연구소에 가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 먹던 빵을 저희가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네요.
0: 예수님 당시의 빵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먹고 있는 피타빵이라고 있거든요. 주머니
1: 피타.
0: 빵.
1: 아, 다른 거예요?
0: 예. 그거하고는 조금
1: 오.
0: 다르고, 지금은 이제 후대의 유대인들이 이제
1: 네.
0: 거창한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기네들 코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1: 네.
0: 살면서 만들었던 빵인데 이게 또다 연결돼서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첫빵을 이렇게 꽈져 있는 빵을 할라빵. 그래서 샤바키두시 때 안식일날 첫빵만 먹어요.
1: 그래요? 약간 듣기로는 박물관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네, 박물관 같기도. 왜냐하면은 제가
1: 네.
0: 이제 연구소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붙였던 거는
1: 네네.
0: 20년 전에 제가 딱 이집트 갔을 때 피라미드를 딱 보고 피라미드 모형을 사가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으기 시작했던 것들인데, 이스라엘에 가갖고 몇년 지나면서 보니까
1: 네.
0: 박물관이 우리나라 박물관 아니에요, 개념이.
1: 그래요?
0: 그분들은 뭐, 한우카 축제, 수전전라 사용했던 촛대, 그 촛대 같은 경우는 그 촛대만 쫙 모아놓고 박물관이에요.
1: 에?
0: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요 안에 스튜디오 요만한 공간인데 박물관이에요.
1: 그래서 아, 아주 우리, 작은 공간인데.
0: 네네.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박물관.

0: 공간에 이만한 공간이면은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훈민정음이 있었다면 네. 이만한 공간에 훈민정음 하나만 딱 나눠올 것 같아요.
1: 그거는 그냥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전시실 같은 느낌인데.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토라도 있단 말이에요.
1: 예.
0: 얼마나 중요한 토라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일반적으로 쭉 다 전시대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박물관처럼 하기에는 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장소적인 것도 있고 아무래도. 해서 쭉 전시만 해뒀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박물관으로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겠다. 왜냐하면은 조그만 관객도 이스라엘에 네. 가면은 다 뮤지엄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가보면은 애기게 이게 박물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억수로 용기 내어서
1: 그렇군요.
0: 그냥 성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하고 남들이 오면은 와 박물관 같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설명만 들어도 지금 박물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은 또 그런 물품들이실 텐데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건가요? 네. 비용을 따로 받지 않으시고?
0: 네. 그냥 비용은 안 받고 네. 구경하고 가시면은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성가대 구역 식구들
1: 네.
0: 그래서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왔다가 가시면 꼭 누군가를 모시고 또 오고 모시고
1: 신기하시니까.
0: 이렇게 해서 예.
1: 네.
0: 그래서 성지순례는 우리가 뭐 제대로 또 잘 가기가 힘들잖아요.
1: 아무래도.
0: 그래서 이곳에 와서 보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뭐 다 얘기는 못 듣고 네. 몇 가지 얘기만 들어도 잘 구경하고 가십니다.
1: 그렇겠네요.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특별히 이 학생들 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노엘 성지 연구소 같은 곳에 또 이렇게 너무 귀한 또 물품들이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한번 체험 학습처럼 그렇게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목사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상상에는 좀 가거든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물건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피라미드 같은 네. 경우는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책으로는 네. 봤지만
1: 네네.
0: 그래서 모형을 사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그 옛날에 속담에
1: 네.
0: 뭐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목사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가면은 그 전부 다 기념품 가게마다 다 그런 물건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1: 뭐 자그맣게 해서 네네. 이제 모형이나 이런
0: 예,
1: 것들
0: 네. 그런 거 사모으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제 법궤 같은 경우 는 무겁죠. 뭐 무게가 한 30kg 가까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캐리어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넣고 그거 하나만 들고 오기도 하고.
1: 35kg면 예. 와. 네. 그렇네요. 네.
0: 엄청 무거워요. 그런 이야. 것도 있고 하다 못해 또 티르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야 돌.
1: 네.
0: 돌도 엄청 무거워요. 예, 그것도 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큰 거 있으면은 큰 거 사가 오고 큰 거 없으면 작은 거라도 성경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라면 다 사오려고 애쓰고 사모으고 그렇게 했어요.
1: 어떤 마음에서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보고 뭔가 피라미드의 그 웅장함에 반하셔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0: 아니요. 아, 저거를 네.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 제가 남부교회를 다녔거든요.
1: 아, 네. 네.
0: 남부교회 고등부를 한 20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딱 보니까 아,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애들한테 신앙적으로 흔들림 없이 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책이구나 믿음으로 좀 강하게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사모하기 시작했고
1: 네.
0: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 생각 하나만 했어요.
1: 그러면 목사님 이게 국가가 굉장히 또 여러 국가일 거란 네.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만 봐도 튀르키예에다가 또 뭐 이집트에다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모으셨을 것 같은데 한 몇 개 국가 정도 다녀오셨어요?
0: 나라로 치면은요. 한 15개 국가는 되지 않을까요? 성지와 관련 종교계획제까지 다 갔다 왔으니까.
1: 네. 그러셨군요.
0: 네.
1: 원래 그 사역을 하고 싶으셔서 신학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0: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남부교회 다닐 때 안집사는 집사 말고 그때 제가 또 성교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1: 그때가 몇 살이신데요?
0: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1: 25년 전에? 네.

0: 선교원을 하셨어요?
1: 네. 한 선교도 한 17년 했으니까 안 집사는 선교원 원장하기는 너무 아까워. 신학을 가. 고신척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학을 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0: 총회장님. 김대현 목사님께서.
1: 네. 김대현 목사님 추천해 주셔서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게 되면서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어쨌든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그 아이들을 전부 다 교육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이제 질서 있게 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교회 학교가 진행되기를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봐도 부담 없이 네. 그 전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들이 좀 쉽게 나오겠다 싶어서 교육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신학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신대 네. 신대원을 가게 되었고 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0: 가셨다가 그러면 이집트를 가신 건 몇 년도시죠?
1: 이집트는 2004년도.
0: 2004년도에. 네. 와, 그러면 한 2년 전쯤
1: 네, 그렇게 되네요. 네.
0: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학의 길을 가기 시작하시면서 와, 그러셨군요. 원래 울산에서 사역을 하셨었나요?
1: 네, 이제 사역은 울산에서부터 시작했고 늦가기였죠. 네. 늦가기로 시작했고 부산에서 고등학교 이사벨려고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신학교를 또 이제 학부는 사회복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0: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계시고요. 네. 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피라미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신 것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를 지금도 또 섬기고 계신 그 모습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좀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뭐 한 40년 넘게 아이들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고 또 마무리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엘성지연구소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성지연구소를 정식으로 등록은 한 지가 한 10년, 15년 정도 됐고 그전에는 한 개씩 모으면서 네. 제 혼자만 노엘성지연구소다. 했어요. 그래서
0: 아, 그 상호를 낸 건 아니고?
1: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한 건 한 15년 정도 됐어요.
0: 15년 정도. 네. 그러면 이렇게 물품을 모으셨잖아요, 목사님. 네. 약간 좀 모으면서 이건 정말 좀 특별하다 느끼셨던 그런 물건도 있으셨을까요?
1: 어디에서 샀는 물건이냐면 티르크에서 샀는데요. 네네. 토라를 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네. 토라를 샀는데 가게 주인이 이거 사가가라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거 절대로 눕히면 안 돼.
0: 눕히면 안 된다고요?
1: 네. 눕히면 안 되고 바닥에 놓으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항상 가슴에 끌어안고 댕겨야 되고 잘 포장해서 한국 들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라니까 그래 알았다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그걸 사가왔죠. 사가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탁 눕혀놓고 네. 포장을 해가 한국 들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포장집 뒹굴뒹굴 굴리면서 포장하고 그냥 이게 뭐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지만은 한참 굴리기도 하고 아마 거꾸로도 세워졌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토라를 갖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 지금 제 토라가 양피로 된 토라가 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네. 제한테는 특별하기도 하고 소중한 이야. 토라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토라는 정말 그 어떤 성경의 원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적혀 있는 건가요?
1: 네네.
0: 너무 소중하네요.
1: 한자 한자 진짜 한땀 한땀 하듯이 한자 한자 손으로 석류 물감 석류를 태워서 네. 말른 석류 태워서 물감 만들어서 한자 한자 쓴 거예요. 이야. 인쇄본 아니고.
0: 와 인쇄본 아니고.
1: 네. 양피지로.
0: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네,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도 좀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1: 꽤 비싼데요. 이제 정확한 가격은 매길 수는 없고요. 네네. 지금 현재 토라로 된 게 이스라엘에서 파는 거는요 한 8천 제게 저렴한 거는 8천, 6천, 8천 인쇄분들은 자기네들은 토라로 사용하진 않거든요.
0: 아
1: 예. 그냥 다 성전

적었는 거, 그것도 필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토라를 필사하시는 분. 그분들이 필사했는 거고, 대신 케이스 가격에서 따라서 물건이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우리 같으면 이거 주물로 그냥 충분히 쭉쭉 뽑아낼 수 있는데, 다 그거 꼭 쳐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못으로 이렇게 박아가 똑똑 두드리고 케이스 만들거든요. 케이스 만드는데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진짜 대장장이 같은 마음으로 한개한개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꽤 비싸요. 근데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런 이제 비용이 꽤 드는 그런 물품들을 지금 거의 다 모으셨다라고 말씀
1: 네,
0: 아까
1: 다 있어요.
0: 하셨는데,
1: 네.
0: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1: 그죠. 재정은 어렵지는 않으세요. 정말 하는 게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셨고, 이제 신학교 댕길 때는 10번에 여름, 겨울, 여름, 겨울을 성지순례를 가게 해주셨을 때도 장학생으로 가게 해주셨고, 그냥 반만. 영남신학대학교가 참 잘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성지순례비. 반은
0: 네.
1: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0: 아,
1: 제가 그 돈으로 10번을 다녀왔거든요.
0: 열
1: 성지순례
0: 번이나요?
1: 그렇게 다녀오고 나머지는 갈 때마다 인솔자로 갔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씩 있어요.
0: 와.
1: 그러면 그거는 그냥 없는 듯이 그걸로 물건 사가 오고.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그런
1: 크게
0: 식으로.
1: 돈은 안 들이고 다 갖고 올수 있었어요.
0: 야, 그래도 그 발품을 파셔가지고 정말 직접 다 가서 다 공수를 해서 오신 건데,
1: 네.
0: 노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1: 그죠. 그렇게 다 구매하게 됐죠.
0: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0: 그렇군요. 그 물품들이 지금 다 노엘성지 연구소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다 있습니다.
0: 네. 목사님의 신앙 이야기도 조금 궁금해서 잠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모태신앙이셨나요?
1: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이사벨여고 출신이고요.
0: 네.
1: 이사벨여고가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 재단이라서 교회 학교를 안 가겠다고 떼서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또 학교를 잘 다니고 또 주님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러고는 이제 뭐이 길로 쭉한 길로 제가 또 되게 순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다른 길로 그냥 눈 뜨지도 안 하고 오로지
0: 네.
1: 그 길만이 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네요.
0: 야, 그 미션 스쿨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복음을 영접을 하게
1: 네.
0: 되신.
1: 그때 당시
0: 그러셨군요.
1: 제가 자꾸 물었거든요. 지금도 누군가가 처음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뭐 나올 수가
0: 나올 수가
1: 있느냐, 뭐
0: 있냐?
1: 기타 등등 이런
0: 네.
1: 질문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그 목사님한테 많이 여쭙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목사님께서 너 예수 믿으면 너잘 믿겠다야 이랬어요. 그분이
0: 아,
1: 평양
0: 질문을 많이
1: 분이셨거든요.
0: 하는데?
1: 예, 평양
0: 네.
1: 분이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북한 어투로 너 예수 믿으면 잘 믿겠다고 쟤보고 너 이다음에 잘될 거라고 그렇게 쟤보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0: 네.
1: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얼굴 그다음에 쟤한테 얘기하시면서 했던 그
0: 네.
1: 분위기가 제 머릿속을 안 떠나요. 아마 그때
0: 네.
1: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너는 내
0: 그러니까요.
1: 거야 하고 딱 점찍으신 것 같아요.
0: 찜콩을 하셨나 보다.
1: 네.
0: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가족분들은 그러면, 네.
1: 남편이 이제 고신척 남부교회 장로로 있고요.
0: 아, 그러세요. 네.
1: 아들은 현재 울산교회 다니고 저는
0: 아, 네.
1: 통합적으로 지금.
0: 그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신학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좀 가족분들은 염려하진 않으시던가요?
1: 남편이 그때 남부교회 그 목사님께서
0: 네네.
1: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 맞지요? 이 사람 신앙하면 잘하겠지요? 이렇게 둘이서 얘기
0: 오,
1: 나누시면서
0: 그 정도면 전적인 지지를
1: 네
0: 해주셨네요.
1: 그래서 그해 바로 신학교 등록하고 네 그래서 뭐이길 왔죠 왔고 제가 이제 2009년도 졸업하기 전에
0: 네.
1: 이스라엘에 1년 정도 있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께서
0: 네.
1: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1년 갔다 왔을 때 어머님이 두 아들 군에 갔을 때도 내가 그래
0: 네.
1: 기도 안 했는데, 진짜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 어머님 얘기해 주셨고, 저희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0: 어쩌면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또 판이 아니었나
1: 그래야
0: 그런
1: 맞을 것
0: 생각도
1: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0: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이 있다 이런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가 있으실까요?
1: 얼마 전에 모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밑에 와서 구경하시더니 너무너무 놀라면서 지금 이제 뭐 이분도 모시고 오고 저분도 모시고 오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0: 네.
1: 좋다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한 가지씩 들고 가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양각 나팔 같은 경우 이제 뭐 나팔과 관련돼 있는 거 얘기 절기 이야기할 때라든지 말씀 얘기할 때안 목사 그거 좀 빌려줘 이렇게 전화 오시고 네, 갖고 가시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들고 가시기도 하고 또한분 오시면은 또 다른 분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 야가 가다 이러고 성경 말씀 또예또 같이 나누고 정말 보람 있죠. 예.
0: 그렇다면 목사님, 위치와 영업 시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가고 싶으신 분들 참고해서 한번 가시라고 말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2단은
0: 네.
1: 신천지 2단은 입장 불가
0: 아,
1: 부초서가
0: 좋습니다.
1: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라빵집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안
0: 네.
1: 그러면 뭐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빵집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하로 가시면은 이제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조금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뭐 옆집에서 사가 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만지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가끔가다 그런

0: 나만 하면은 뭐 시간 상관없이 일반적으로는 뭐 저녁 아침 10시에서 8시까지는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 네. 그 빵집 이야기를 하셔서, 네. 이제 지하에 전시실이 있고 위에 이제 빵을 이제 또 주시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카페인 거죠?
0: 예,
1: 오. 그럼
0: 카페예요.
1: 그 한라빵 제외하고도 일반적인 메뉴들도 같이 있나요?
0: 일반적인 메뉴는 조금 적게 있는데요.
1: 네네네.
0: 뭐 처음에는 맨 처음부터 한라 빵만 하려고 했던데 그것만 이것도 이제 빵집으로 하려고 한게 아니고
1: 네네.
0: 성지연구소에 오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드렸는데
1: 아.
0: 목사님들이 드시고는 그냥 맨 입에
1: 네.
0: 돈도 안 내고 가니까 부담스럽다. 돈을
1: 그쵸.
0: 좀
1: 아.
0: 받아야 뭐한
1: 맞아요.
0: 개를 먹어도 떳떳하게 먹고 가지.
1: 맞아요. 이게 먹는
0: 네,
1: 입장에서도
0: 예.
1: 사실 그런 게 있죠.
0: 꽤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한라빵집 이제 상호를 냈고요.
1: 네.
0: 그러고 이제 빵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오셔서 또 뭐는 없어요, 뭐는 없어요 해서
1: 아이고야.
0: 조금 더 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다른 빵집하고는 많이 달라요.
1: 뭔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게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0: 예,
1: 그쵸?
0: 유대인들도 지금 뭐 버터 많이 넣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많이
1: 아,
0: 넣고
1: 언양에서 많이
0: 아주
1: 바뀌었네요.
0: 예,
1: 네.
0: 많이 넣고 지금은 뭐 그냥 아주 달거나 뭐 짜거나 뭐 그냥 가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죠.
1: 근데 목사님께서 이 빵을 해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혹시?
0: 그죠? 그 빵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내가 내 살을 먹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하면서 주셨던 게그 빵이잖아요.
1: 아, 그 빵이 이
0: 얘들은
1: 빵이에요?
0: 모양은 다르죠.
1: 모양은
0: 그냥
1: 다르지만
0: 의미만 지금 빵이죠. 예. 모양은
1: 그렇구나.
0: 그때 당시는 뭐 피타빵 이렇게 둥근 빵, 뭐 아니면은 보자기 빵, 거지 빵, 뭐 일명 여러 가지 빵 이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빵들 종류를 예수님께서 주셨겠죠. 그때 당시에 주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셨던 빵은 만민을 위해서 내어 주셨고 한라빵은 제사장만 먹었던 거. 예, 뭐 유일하게 다윗이 빵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샤밧 기간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보면은 한 주간 있다가 물러낸 빵 그걸 다윗이 먹었거든요. 그 성전에 있던 빵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한라빵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전도도 할수 있겠고 말씀도 좀더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게 좋겠다. 이제 뭐 기도하면서 준비한 빵 이름이 한라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샤밧 때 한라빵 빵이빵 이름 그대로
1: 네.
0: 갖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아, 참 의미가 있고 아무 데서나 좀 접할 수 없는 또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한번 가셔서 체험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시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0: 힘들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제가 뭐 아동센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니까 손님들이 낮에 오시면 제가 못 보여드리잖아요. 이제
1: 네.
0: 직장을 일단은 제가 이번 6월 말까지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뭐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뭐 언제든지 오셔서 제가 설명도 좀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는 마음껏 못 보여드릴 수 있어 못 보여드려서
1: 아,
0: 제가 마음이
1: 네.
0: 안타깝죠. 예.
1: 아, 오히려 더 이렇게 소개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좀 여유가 조금 적어서. 아,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시기를. 그리고 많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앞으로 사역적인 비전이나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0: 제 비전은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제일 중점적인 거는 성지연구소도 연구소지만 샤밧 키두시라 해가지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자로 나가는데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고백하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온 가족이 그다음에 온 회당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 나갈 때 일단은 그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모습들을 우리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샤밧 키두시를 체험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모시고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곡을 그대로 이제 하면서 일반 모든 우리 기독인 가정들이